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는 92.9MHz,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시고요. 또 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 맞추시면 이 사랑의 뜰안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078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어제는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0782님께서도 어제 함께 기적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어제는 오병이어 기적의 헌금이라고 샵 9750번으로 기적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일시금으로 50만 원을 함께 심으신 분들이신데요. 네, 0782님, 이 아침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9177님, 대성곱창 사장님이신데요. 문자 주셨어요. 어제 기적을 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해주신 전남 극동방송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PD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9177님, 어제 함께 또 기적의 씨앗을 심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이 되는 삶을 기도합니다라는 문자도 주셨고요. 우리 2042님, 우리 2042님도 늘 방송 들으시고 함께해 주시는 동지신데요. 아멘이라고 우리의 인생에 눈물, 슬픔, 아픔, 질병,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여기에 예수님만 들어가면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증이 된다는 나눔을 했는데,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7174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이진아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루 내내 벅찬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네요. 저는 어제 오전 7시에 시작할 때 오병이어 기적으로 드렸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70주년, 제 나이

네. 아, 우리는 동지예요. 같은 씨앗을 심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 저도 아침 7시에 심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훗날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게 하실지, 어떤 큰 나무가 되게 하실지, 어떤 주님의 숲을 이루게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각자 심으신 그 기적의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숲을 이뤄가는지 꼭, 꼭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어제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는데요. 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세상은요, 손해보면 안 된다. 한 대를 맞으면 꼭 갚아줘라. 절대 용서하지 마라. 좀 갑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주린 자에게 먹이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경기를 뛰는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귤례와 율례대로 그 전략과 전술에 맞게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거고요. 우리가 그 일들을 해냈을 때온 하늘에 천군 천사가 일어나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를 함께 나누는 벅찬 감격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했더란 퀴즈를 준비했어요. 어제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의 주제를 한번 문제로 내봤는데요. 복음 전파 땡땡년 그리고 영원히라는 주제였잖아요. 여러분, 극동방송이 이 복음을 방송에 담아서 전한 지몇 년이 됐을까요? 그 세월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은요, 지금으로부터 이 정답 연도 전에 그때만 해도요, 우리 이웃에 있는 저 나라들의 이름이 중국이 아니고 중공이었고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이고요. 그 나라들이 그때만 해도 선교사가 한 명도, 단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주계장막, 철의장막으로 불리우던 그때에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에 복음을 담아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저 동토의 땅, 북한과 중국과 소련에 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이 한국 땅에 극동방송의 안테나에 복음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오늘 국내에도 13개의 지사가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께서는 전남 동부지사,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방송이라는 도구에 복음을 담아 전합니다. 어제 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분, 방송이라는 도구가 변질되지 않도록 방송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세상에 정말 많은 방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 중에 100% 오직 찬양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방송, 극동방송이 변함이 없이 변질되지 않고 다시 2년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 마음은 먹었는데 결단을 못해서 아니면 타이밍을 놓쳐서 함께 하시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오늘도 기회는 있습니다.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 있으시면 그 마음 표현해 주세요. 네. 여러분,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제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주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몇 년, 그리고 영원히라는 주제인데요. 복음 전파 방송에 담아서 몇년 동안 전해왔을까요? 그 횟수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양 준비한 찬양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극동방송의 세월도 몇 년이 되지만 우리들의 인생도 몇 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버금 카페를 운영하는 28살 진상철 청년입니다. 저희 카페는 주일 제외한 모든 요일에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다양한 손님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 종교를 믿는 손님분들, 특별히 무교이신 분들도 저희 카페에 찾아주시는데요. 최근에 저희 카페에 단골로 오시는 불교 신자 손님분이 계세요. 그 손님분이 저희 카페에서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이었던 걸로 아는데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갑자기 교회 간 꿈을 꿨다고 해요. 그래서 극동방송이 흐르고 있는 저희 카페에 오셔서 종교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0: 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드렸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손님분은 지금까지 평생을 타종교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러면 기독교의 색채가 있는 저의 복음 카페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저의 조언을 듣고 실천력이 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전남 동부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지만 귀한 섬김을 동역하고 싶어서 저희 카페에 설치된 전파선교사 모금함을 열고 함께 했는데요. 만원 이상 섬겨주신 손님분께는 제가 직접 개발한 예수빵과 예수 라떼를 무료로 드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손님분들이 동참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전남 동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극동방송 지사들을 놓고 이렇게 함께 동역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복음화요일 낮은 제주 땅에 복음을 전하러 단기 선교로 파송됩니다. 이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어르신들 위로해 드리고 섬길 텐데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상철 청년이었습니다.
1: 네, 경기도 성남시에서 복음 카페를 운영하는 28살 청년이 어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위해서 만원 이상 헌금하시는 손님들께 무료로 본인이 개발한 예수빵과 예수 라떼를 나눠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금한 금액을 전액 헌금을 보내 오셨는데요. 와, 이런 청년이 다 있네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7174님 신청하신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들려드릴 텐데요. 이런 빛의 사자와 같은 주의 믿음의 청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하시지요.

저는 이제 새 갈릴리교회 박기성 집사라고 합니다. 극동방송은 와이프가 대장암에 걸리면서 제가 이제 갑자기 공황장애 좀 비슷한 그런 우울증 비슷한 게 왔어요. 극동방송을 예전에도 제가 한 번씩 듣긴 했는데 제대로 듣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이프 병 때문에 제가 이제 기댈 곳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을 청취하게 된 거거든요. 아, 저희 와이프는 지금 대장암 4기여가지고 그 좀 생사를 오갔는데 극적으로 좀 지금 회생이 돼서 지금 많이 피로가 있고 현재 그 직장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와이프하고 저하고만 가입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도 같이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그 자녀들도 같이 이름으로 가입을 했고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서 제 아버지 이름으로 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퇴근 무렵까지 집에서 잠잘 때까지 계속 극동방송 청취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 찬양이나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많이 힘이 되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의 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게 되어서 극동방송을 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와이프의 어떤 그 진병을 통해서 제가 희망을 잃었을 때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항상 극동방송을 청취를 하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 청취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좀 희망을 얻고 새 삶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항상 느끼고 정말 앞으로도 극동방송 더 청취하고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많은 사연들이 극동방송에 도착을 했었었는데요. 참 마음을 울리는 사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결핍들, 우리의 가시 같은 아픔들, 그런 결핍에서 바로 기적이 시작되더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꼭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결핍, 그 고난, 그 가시, 그 아픔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을 아구까지 채울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게 기적인지 모르겠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런 기적을 맛보시며

기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487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면서요. 매일매일 말씀과 찬양을 들려주시는 극동방송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온 땅의 주인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네,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0: 네, 우리 1487님 신청하신 온 땅의 주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퀴즈를 드렸는데요. 어제 전파선께서 모집 특별 생방송의 주제 중에 한 구절을 맞춰주십사 퀴즈를 드렸습니다. 복음전파 땡땡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이 방송에 복음만을 실어서 전파한 지 몇 년이 됐을까요가 오늘 퀴즈였는데요. 우리 0782님 70년. 정답 맞춰주셨고요. 2483님께서도 정답 70주년입니다. 항상 극동방송 직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주셨고요. 우리 7174님 70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1316님은 아이고 빨래 널다가 이제 출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희님, 여주님, 남숙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PD님 어제 고생 많으셨죠. 극동방송 70주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요. 또 아까 복음카페 28살 청년 사장님에게 대단한 청년입니다. 아이고 반성해야겠습니다. 라고 우리 청년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2253님께서요. 항상 그랬지만 어제는 여수극동방송이라 고 해주셨는데 저희 이름이요 여수극동방송이 아니고 전남동부극동방송 여수순천광양 고흥 녹동 구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극동방송 자체가 복음의 기적임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심겨진 각양 각색의 기적이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길 기도하겠습니다. 70주년입니다. 그리고 전남동부는 11주년이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둘둘오삼님 감사합니다.
1: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미련한 전도, 이 극동방송에서 전하는 그 무기력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세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제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셨어요.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시력에 장애가 와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때

0: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순천에는 아주 옛날에 그 아세아 방송이 들리거든요. 근데 그 방송에서 아나운서의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인생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전에는 그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 전혀 저에게 들려오지 않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죽기로 결심했던 제가 이제 살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약 한 15리 떨어진 그 시골 교회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제가 꼭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자살하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게 됐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또 성도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극동방송만큼은 아직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극동방송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복음 선교의 대안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걸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자.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 사명을 불태우자. 아멘.
1: 네. 제가 복음 전파 70년 퀴즈 드렸는데요. 수학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고난 플러스 X는 간증이 됩니다. X는 무엇일까요? 수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증 마이너스 X는 고난이 됩니다. X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X값을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플러스 X는 간증이 됩니다. X는 무엇일까요? 어제 여러분들의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눈물, 슬픔을 찬양으로, 춤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와, 정말 이분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찬양 함께 하시면서 X값 정답도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아멘, 나의 슬픔을 어노인팅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퀴즈 드렸는데요. 수학 문제입니다. X값을 맞춰주세요 라고 해드렸는데요. 우리의 고난에 플러스 X를 하면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또 간증에서 이 X값이 빠지면 다시 고난이 되는데요. 이 X값은 무엇일까요?가 두 번째 퀴즈입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백과 퀴즈 정답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오늘 제가 퀴즈 드렸는데요. 우리의 고난에 이 X값만 더하면 간증이 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였습니다. 0746님 예수님, 0782님 예수님, 1316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 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들어가면요. 이제 사망도, 무덤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사랑이들한 저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한사랑 교회 김은율 학생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둠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바라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 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그것은 너희를 그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할 말을 말씀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할 말을 말씀해서 찾으려면 첫째, 사람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자와 소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허니문 기간에는 서로 너무 좋으니 문제가 없었지요. 사자가 소를 생각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뜯어서 가져다 주자 소는 싫어도 아이 맛있어 하고 기쁘게 받아줍니다. 소도 사자를 위해 정성껏 풀을 뜯어서 먹으라고 주니 사자는 좋아 좋아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가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병들어갔지요. 받아주다 지치고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서로 싸울 일밖에 없죠. 물고 뜯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는 결국 헤어집니다. 그러고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도 차려줬어. 할 만큼 했어. 이러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100% 자기중심적이라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들이대며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지금 요압이 딱 그렇습니다. 1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요압의 관심사는 오직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나에 쏠려 있습니다. 요압 정도의 위치라면 왕과 나라의 구원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데 그는 항상 오직 왕의 마음만 살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모르고 요압 자신도 몰라요. 왕을 위하는 일이니 구원을 위한 일이며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정작 구원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2절에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라고 해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끈 것처럼 요압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근심만 해결해 주려 하지요.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위함과 걱정으로 그치니 나중에 더큰 비극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3절에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고 해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과 상황을 조정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능한 요압이에요. 이는 다윗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다는 교만입니다.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다윗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눈치가 백단이에요. 다윗의 약점과 슬픔, 그리고 연약함을 잘 파고들어 그를 조종하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과는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약하고 힘들 때 어떤 말이 들리나요? 사람의 말과 위로의 마음이 움직이나요? 정확히 문제를 지적하며 회개하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나요? 할 말을 말씀해서 찾으려면 둘째,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4절에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라고 해요. 다윗의 간절함을 눈치챈 요압은 압살롬의 복귀를 은밀히 추진해요. 드고아에 살던 한 여인을 불러내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며 다윗 왕을 설득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충성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요압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기에 잘못된 중재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고 해요. 여인은 상복을 입고 다윗 왕을 찾아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꾸며내 말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동정을 구합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감정에 호소한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하나요? 자신의 두 아들이 다투다가 한 아들이 죽었는데 이를 알게 된 이웃들이 그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고 약속합니다.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여인의 남은 아들을 향한 복수를 금하도록 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니 다윗의 모든 시야가 막힙니다. 특히나 감정적으로 연약한 자녀 문제의 틈을 파고드니 바로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감정적으로 끌려 불신교제를 하고서 나 아니면 이 사람을 구원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동정심으로 불신결혼까지 감행합니다. 불륜을 행하고도 상대방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 그 불륜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감정에 호소하는 상대방의 말을 분별하지 못해 잘못 판단한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지나요? 친구의 마음을 떠보려다 그것이 친구를 속이는 것임을 알고 그러지 않기로 적용했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한 친구를 통해 다른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보려 했어요. 믿을 만한 친구를 통해 이런저런 말을 전하게 하려고 계획했죠.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하셨어요. 고민하다가 엄마 말씀대로 순종하고서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3절의 요압처럼 친구의 마음을 떠보려 한제 모습이 보여 회개가 되었어요. 작은 일처럼 보여도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멈추라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0: 목상 간증이에요. 밥을 먹기 싫어서 가만히 있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매일 밥 때문에 혼나니까 엄마가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했지요. 그런데 3절에서 요압은 다윗 왕의 슬픈 마음을 알아채고 자기 생각대로 위로하려고 해요. 제가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시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과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어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속상할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입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했지만 요압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4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요압은 다윗 왕을 도와주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 자기 생각대로 거짓말하며 도와주려고 했대요. 저도 친구가 장난감을 조립하지 못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잘해라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도와주고 싶을 때 아는 만큼만 도와주고 모르는 건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하자라고 말할게요. 저의 적용은 도와주고 싶을 때할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입니다. 오늘 요압은 다윗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두고와 여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며 그 감정을 파고들어 마음을 조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정은 아무리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도리어 상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들리는 사람의 말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잘 분별해야 해요.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큐티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제 욕심을 들이대며 상대를 죽이고 감정에 이끌려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많은 저희입니다.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압처럼 교묘하게 위로하는 인간의 말에 더 솔깃해지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의 틈새를 파고드는 거짓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정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저희에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왕 노릇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1: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국정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이제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은혜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무슨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더 마음이 네,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방송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극동방송에 내 믿음에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극동방송에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0: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0: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겄어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한 이유는 광야,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아침 이슬과 같이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면 이슬이 내려주듯이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다고요. 이 만나를 주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하실 수 있다. 아니, 당연히 공급해 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걸 믿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는 그래. 너를 낮추시며 너를 또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이걸 깨우쳐주기 위하여 이 세상 살면서 생계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루는 자, 그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에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붙들고 신앙생활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익숙해진 것은 말씀보다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습성 지녔던 그런 어떤 그런 익숙한 경험적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욕구가 있어. 그냥 배고파, 목말라. 뭐 그러면 그것 따라서 이렇게 그냥 무엇을 어디서 먹을까 뭐 이런 고민만 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을 받으려면 그것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를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믿음 생활하는 거고 그 믿음 앞에 그야말로 복된 역사들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계획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이 영적인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 육적인 것은 여기에는 영혼을 살리는 데는 하나 도움이 안 되고 영혼의 강건함을 얻고 영혼이 살고 그러려면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으면 결실이 하여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카네이션의 사건의 영광의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 내 예수님 말씀이 다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살리는 말씀인 줄 믿고 그냥 말씀 믿고 가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장애물이 뭐냐면 말씀이 내 생각에 안 맞고요. 현실에 내 앞에 현실에 말씀이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리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말씀이 막혀버려. 그게 돌짝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이 말씀이 아예 안 들어와. 아유 그건 그렇고 내가 익숙한 생각으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이러면 말씀이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짓는 원리 속에서도 씨를 뿌릴 때 이 씨는 말씀이라고요. 신앙생활의 농사, 신앙생활의 축복. 바로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막 들려지는 것을 복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되는 그런 은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에는 안 맞는가? 내 생각에는요 그 말씀하고 안 맞죠.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은 아무게 누구에게는. 그러나 나는 내 현실 속에서 이 말씀 안 맞아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자기 생각의 틀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데 말씀으로 풀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방해를 주는 게 도둑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사기친다고요. 속인다고요. 뭐 어떻게 속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면 너 안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면 너 재미없어 인생. 뭐 이렇게 속아서 그래서 못 믿겠다. 의심이 생겨서 말씀 안 들어. 내 뜻대로 가.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많아요. 한때는 믿었어. 그런데 믿음 생활 중단하는 사람들 대반은 원인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지적하고 있어요. 저희가 넘어지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것을 원칙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게 정해졌어요. 뭐가요? 신앙생활은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야. 내 생각, 내 경험 앞세우고 가면 금방 또 넘어져요. 복을 못 받는다고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길에 어긋난다고. 뭐가요?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내 생각을 돌리니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데요?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을 간증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이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겁니다. 이런 자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는 주인공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좀 챙겨 먹으세요. 영의 양식입니다. 영적으로 살려면 말씀 좀 붙드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거 판단하면서 정돈시켜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잡다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어긋난 줄 모르고요. 그게 지금 속이는 어둠의 역사가 지금 집어넣던

생각인지 모르고 내 생각 옳은 대로 가려다가 말씀에 혼나서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응답, 이루지 못하는 역사,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고 그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전과 다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원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면 말 바꿔야 돼요. 언어 생활 달라져야 돼요. 내 말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나오는 말로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러니 악순환이에요. 계속해서 좋을 뻔했는데 기회를 놓치고. 그런데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말을 좀 이제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권면이 있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라면, 누가 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생각 없이 말해요. 감정적으로 말해요. 떠오르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이런 자는 절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했죠. 지혜로운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을 할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좀 지혜롭지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그냥 감정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막말해요, 막말. 근데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처럼 해야 돼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런 말만 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딱, 이 말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가라지 기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다 정리하고 생각도 정돈되고 마음도 정돈되는 그런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그런 주인공. 예수님도 그랬어요.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려고. 이거 다 말씀이에요. 그러려고 나귀를 찾아라. 그러려고 물동이를 여우가는 자 가서 찾아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마련해라.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이루려고 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복을 크게 받는 신앙생활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오직 말씀. 두 번째는요, 1절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여기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에 멀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쪽으로 방향을 연결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그게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예요. 악인들의 꾀. 여러분, 악인들은 머리 잘 씁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미하게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을 그런 일 생각을 잘하는지 계책을 잘 세웁니다. 악인들의 꾀 아주 탁월합니다. 악인들의 꾀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만 골라서 하냐, 죄질 생각만 하냐. 악인들의 꾀는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6장 5절에 노아의 홍수 사건 앞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 한

희한하고 그냥. 그래서 물로 심판은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만 그렇게 생각해서 저질러지는지.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는 아닌가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떠오르는 생각으로 가면 이 생각을 어둠의 역사가 이용해요.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집었던 가룟 유다를 마귀가 막 생각을 그쪽으로 자꾸 집어넣어. 그래야 막 그 생각이 어떻게든지 그걸 실천해야 속이 시원하니까 거기에 앞장서서 나아가다가 예수님 배반하고요. 생각의 문제.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수홀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를 그리하리로라. 범죄자들은 함께 항상 악인들은 미래가 끊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좀 생각 좀 잘해야 돼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이래요. 어떤 분은 정말 이 옳은 길이야 막 대단해 확실해. 사람 보기에는 확실하게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필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 그거. 그런데 보기에는 막 와 이거 확실해. 이거 좋은 생각이네. 좋은 아이디어. 아이디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어찌 여러분 죄인들의 길을 하나님 인정하겠어요? 죄인들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하고요. 마귀가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 안 보이죠? 죄를 지어보세요. 계속 죄의 힘은 강해져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악한 영, 어둠이 조종한다고요. 그래 더 이렇게 하다가 더 우리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나중에 보니까 소도둑되더라. 왜 그 죄는 계속해서 잉태되고 자라고 역사하고 죄도 그래요. 그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어둠의 역사잖아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거 연결되면 안 해요. 사람은 이상해요. 막 오만한 자리. 그게 멋있게 보이고 성공적으로 보이고 막 아, 오만한 자리. 그 거기에 올라가면 남들이 막 으르르 볼 것 같고 뭐 아, 그런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게 다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데 여기에 연결되면 복 있는 사람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연결이 안 돼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무서운 병은 교만이에요. 차라리 암에 걸려서 목심이 예. 그것보다 어떻게 뭐 교만은 자기가 대단하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한 건 정말 이 사단이 마귀가 예, 타락한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도 한번 비교해보리라 하고 올라갔다가 추락한 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요 언제까지 추락할래. 그게 마귀예요. 근데 마귀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마귀에 연결되어서, 오만한 자에 있기를 원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은혜가 됩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모든 게 은혜가 안 돼요. 다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정했어. 그러니 우리가 절대, 악인의 꾀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들의 그 자리에 연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말씀으로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돈되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은 믿음뿌리 잘 내리고 잘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처음에는 갓난아이같이 시작하고 그럼 점점 자라서 성인, 성숙한 자 그 모습

그럼 나타내라. 복 있는 자, 믿음 뿌리 내리고 자라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숙한 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밭에 뿌려졌던 씨앗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한동안은 잠깐 싹이 나서 기쁨으로 싹이 나니고 씨가, 말씀의 씨가 은혜가 된대, 한때. 조금 지나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대. 그건 돌짝의 밭, 돌짝과 같은 마음의 밭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 말씀으로 힘을 넣고 쭉쭉 올라가 있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안 되니까 말씀이 오히려 넘어뜨려요. 그리고 핑계댑니다. 저 말씀 왜 저런 말씀만 하는지 모르겠어. 돌짝밭인데 모르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주변에 신앙생활 잘 가다가 아주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탁탁탁탁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싸이도 잘 가는지 비껴가는지.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뿌리 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 예,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가장 중요한 천국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똑같이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막 주옥 같은 말씀을 쭉 하고요. 만 또 아주 충격적인 말씀도 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말씀이 굉장히 정리되는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래요. 거기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막 살아야지 말씀으로 행해가면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고 뭐 창수가 나고 다 무너져도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6절인가 그래요.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 행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멘은 안 해. 그러네 행동은 안 해요. 믿음으로 실천이 없어. 그러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집을 짓는데 아주 기초가 좀 든든해야 되네. 기초는 없고 모래 위에다가 대충 모래 위에다가 지금까지 뭐 기초는 기초 공사 안 하니까 뭐 많이 전략을 하겠지요. 뭐 처음 보기에는 막 빨리 나가겠죠. 문제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뭐 물난리가 날 때 모래 위에 집은 다 무너진다.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짓는 거가 여러분 말씀의 기반이 있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말씀으로 막 승부를 걸고 풍성해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 뿌리 내리고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 네 번째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래. 열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른 거 다 없어요. 뭐 오래 엄청난 일을 했어요. 기록 안 나, 기록 그거 지금 주님께 보여주는 것은 열매에 너 열매. 예수님 아예 이랬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 열매가 하나도 없나?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물성해서 열매가 없어서 너 살아갈 존재가 너는 사람에게 열매를 이제 앞으로도 못 맺어. 그게 저주였어요. 그날로 끝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했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나무에게만 잘만 붙으면 절로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가지가 막 자꾸 나무하고 거리가 금이 가고 떨어져 가고 열매 못 맺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붙어있다가 좋은 것만 뺏어먹고 빨아먹고 영양분만 빨아먹고 뭐 다른 데로 들어가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건데 이 가지는 왜 이렇게 열매는 하나도 안 맺고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야죠.

우리 예수님의 비유예요. 열매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열매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열매 없구나 제위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주인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시절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은 감사생활. 여러분 누누이 강조합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쭉쭉 뻗어가는 힘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원하는 데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좋을 때는 뭐 그래요 아멘도 하죠. 근데 지금 이거 잘못되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대에 어긋났잖아요. 그때 은근히 감사는 절로 가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혹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말 신앙의 이게 저급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하나님 믿어. 이 단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잘 아는 수르광야라는 곳에 첫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홍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내용이에요.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어휴 이게 기대에 어긋나니까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서 막 지금 춤을 추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통과가 쉬운데 기대에 어긋났다고. 몇 쓴물이야? 모세 당신 못으로 우리를 애굽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물도 없는 곳에 못으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막 따지기나 좋아하고 막.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생활이 이뤄야 됩니다. 또 무엇을 하는지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힘입어서 예수님께 힘입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놀라운 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 하는 데는 감사생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믿음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은 의인의 반열에 선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의인이 돼야 돼요.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햇볕같이 빛나는 찬란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 의인의 길을 이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 돼야 돼요. 이 믿음의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아직은 지금은 여러분 이때는 아직 아니에요. 그때 예수 믿고 최고의 영광으로 선포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때가 있어.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인의 길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막 가슴이 터질 정도로 와 이런 말씀이 있네. 반드시 나는 의인으로 내 인생을 확실하게 찍어 마침표를,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되면 그래. 그때에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거 들려주면 믿음 생활 막 계속해서 의인의 길에서 빛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0: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오른편에 의인들, 왼편에는 염소떼가 같이 가라지들, 축쟁이들, 여기는 죄인들이고 의인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믿음 짓는 주인공. 우리는 믿음 생활 어마어마한 영광과 복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는 걸 너무 잘했어요. 시작 잘하셨어요. 결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신앙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생활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신앙 생활, 신앙 생활. 나도 그 신앙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세포교회 이금사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기도가 막힐 때 다시 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김승일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 북동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

0: 에서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1: 네,
0: 안녕하세요.
1: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0: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정말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요.
1: 네.
0: 좀 너무 뭐랄까 내 기도가 너무 응답이 되지 않아 이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지 않아요?
1: 네.
0: 네.
1: 네, 우리의 상황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응답이
0: 그렇죠.
1: 이루어지지 않으면
0: 네네.
1: 낙심을 하거나 이제
0: 네.
1: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결정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다시 기도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을 사모님 멘트 하실 때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기도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또
1: 네.
0: 그게 뭐,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1: 네.
0: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1: 그렇습니다.
0: 몰랐을 뿐이죠.
1: 그랬어요.
0: 또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도 내가 꼭 원한다고 그대로만
1: 네.
0: 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1: 예.
0: 그렇게 되어서 더 좋을 때도 있지만 또더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모르고 참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런데
1: 그렇습니다. 예.
0: 이렇게 기도가 막힐 때 정말 다시 길을 열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참
1: 네.
0: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1: 맞습니다.
0: 네.
1: 그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는 것 중에 때가 돼서
0: 네.
1: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0: 네.
1: 그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네.
1: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신다.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또 막혔던 기도 또 낙심했던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좋은 곳을 응답받고 해결받고 풀어지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리라고 또 한번 믿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방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힘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저께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파 선교사 모집을 위해서 하루 종일 정말 생방송을 했잖아요. 12시간을
1: 네.
0: 했는데 목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또 이제 직원들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
1: 네.
0: 여러 가지 방송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0: 네.
1: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때를 가장 좋은 곳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소망의 기도를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고 계신 것을
0: 아멘.
1: 믿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실망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우뚝 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까지 어제 소망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 전파 선교사에 또 극동방송 전파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고 참여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0: 아멘.
1: 큰 대역사를 이루는 한 모퉁이로 우리가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을 받는 귀한 한분한 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0: 모든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0: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 사연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눌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9338번님입니다. 작은 아들 행방불명된 지 8년이 되었어요. 떨어져 살았지만 꼬박꼬박 본교회 청년부 신앙예배도 잘 드렸어요. 30살 때 지금은 38살 수사도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제 생일날 아침에 웃으면서 전화 목소리로 엄마 생신 축하해요. 오후에 집에 갈게요 했는데 저녁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행정자치부로 말소가 되었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무슨 네. 정말 이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0: 네, 정말. 네.
1: 어찌 됐는지 정말 순간 오전에 통화했던 아들이 연락되지 않고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문제 사람 수사도 안 되고 수사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 8년 동안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행방불명된 8년 전에 둘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성한 아들이라 떨어져 살았지만 하지만 주일 성수를 잘했던 귀한 아들입니다. 지금은 38살이 된 아들인데 수사를 통해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어머니 부모님들과 전화통화까지 했던 아들이 오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연락을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아니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동원해 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0: 아멘.
1: 정말 이 아들의 행방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0: 스님.
1: 정말 생사를 스님. 확인할 수 있고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이 시간에 간절히 스님. 기도합니다.
0: 아멘.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찾아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내 주셔서
0: 아멘.
1: 숨긴 것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스님. 역사해 주셔서
0: 아멘.
1: 드러나는 은혜 찾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절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다음 사연을 소개합니다. 2143번님입니다. 친언니 고금미 50대입니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데 머리에 네 동맥류가 있다고 합니다. 혈관에 꼬인 꽈리가 9개가 있고 뇌종양도 있습니다. 내일 6월 18일 심장 검사 앞두고 있는데 괜찮아야 7월 1일에 네 수술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믿게 되고 온전하게 건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1: 네, 네. 정말 이 사람의 질병 앞에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0: 네.
1: 혈관에 꼬인 것이 9개가 있고 뇌종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또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친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50대가 된 고금미 언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뇌동맥류에 이상이 생겨서 혈관이 꼬여 있고 뇌종양도 있습니다. 내일 심장검사를 하고 그게 좋으면 7월 1일 날 뇌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언니가 당한 이 어려움의 문제가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이 없는 언니인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언니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0: 아멘.
1: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

0: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니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언니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언니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줄 줄을 믿느냐.
1: 아멘.
0: 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온전히 회복하는 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 간절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 네. 이어지는 사연은 7569번님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양쪽 눈 치료받는 중 왼쪽 눈 견인막 제거술과 백내장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후 7주가 되어가는데 왼쪽 눈으로 보는 세상은 흐리고 구불거립니다. 이렇게 계속 지내게 될까 두렵고 눈물이 납니다.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네. 주님. 네.
0: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 네네.
0: 정말 못 고칠 병이 없는 주님만 의지하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7569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당뇨 후유증으로 양쪽 눈을 치료받고 있는데 왼쪽 눈은 너무 정말 시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흐리게 보이고 꾸불꾸불거리고 보여서 수술을 한 지가 7주까지 되었는데도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눈물까지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도 봐야 됩니다. 찬송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0: 예배드릴 수 있는 시력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눈이 흐려지고 안 보이려고 하니까 염려가 많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점이 있습니다.
0: 아멘.
1: 여기 내용에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랬는데 정말 그런 심령 가지고, 심정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은 4453번님입니다. 소망의 기도 신청합니다. 오늘 2시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23년 재가센터 내부 고발로 현지 조사받고 억 단위 벌금이 나와 변호사 선임했고 건강보험공단에 월 200만 원씩 갚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5년 전 거래 명세서 가지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갑니다. 아, 네.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또 네. 2시 가야 되니까.
0: 제가 센터를 23년 네.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1: 아마도 23년도 건가 봐요.
0: 아, 23년도.
1: 예. 예.
0: 내부 고발로 예, 정말 큰 벌금이 나왔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네.
0: 정말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 간절한 기도 신청을 받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2시에 경찰서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재가센터에 있는 분이 내부 고발로 여러 가지 조사도 받고 억 단위의 벌금이 나와서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200만 원씩 갚으라고 해서 갚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부 고발자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발을 해서 이렇게 서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 고발한 분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혹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거나 힘든 것이 있다면 잘 풀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센터도 정말 어렵게 운영을 하셨을 텐데, 정말 성실하게 운영을 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연약한 것이 있는 것이 사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갑자기 5년 전 거래명세서까지 가져오라고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잘 풀어져서 경찰서에서도 또 고발자도 또 조사를 받는 분도 정말 은혜 가운데 원활하게 잘 해결되는 이번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정말.

0: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게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익명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남편의 직장 안에 조직의 갈등으로 소장이 퇴사를 하고 상무님이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데 젊은 직장분들과 정년 퇴직을 앞두신 직장분들의 일 분담에 부당한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장님 보내주셔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네.
0: 이것이 사람 사는 조직 안에서 어떤 관계이든지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젊은 분들과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마음이 열어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이해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 직장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정말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해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화목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직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이 젊은 분들의 상황과 정년 퇴직을 앞둔 연세 드신 분들의 모든 상황이 서로 양보가 이루어지게 하고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원만한 이해가 충만한 상황이 되어져서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장님 보내주시고 그분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소장님 보내주시고 이 직장이 복되고 아름다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 전남동부극동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이 부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7087번님입니다. 친정엄마가 혈액암 전 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이 간비대와 비장비대 복수 찾는 것의 원인은 골수 검사로 찾을 수가 없다고, 다른 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PET CT를 찍자고 하시는데 엄마가 거부하셔서 PET CT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면 엄마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엄마가 제일 힘든 증상이 숨참, 복수 차는 거, 입이 써서 음식을 못 드시는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1: 네,
0: 자세하게,
1: 자세하게
0: 네.
1: 쓰셨는데, 찬송 나가는 동안 제가 잠깐 PET CT 검색을 해보니까, 이암 종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최첨단 검사 기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상황만 잘 적용이 되면 비용도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곁들여 있더라고요.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가 진단이 잘 되시고 치료가 잘될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친정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혈액암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상황, 간비대, 비장비대, 복수 차는 것,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을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시는데 어머니가 거부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시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상황이 잘 진단이 될수 있도록, 또이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 숨이 차고 복수가 차고 입이 써서 음식을 못 드시는 이 증상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잘 파악이 돼서 잘 진찰.

0: 되어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몸 안에 모든 나쁜 질병, 몸 안에 모든 암적인 요소가 우리 주님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제거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말 평화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절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 네. 내용을 봐서는 꼭 그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아, 어머니를 잘 설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1: 다음 사연은 3923번님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한동대 31살 최수현 청년을 살려주시옵소서. 킥보드 운동 중에 낙상사고로 내 손상 입어 6년이 다 돼 가도록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사오니 불쌍히 보시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하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0: 네.
1: 목사님 여기는 좀 한 번씩 이렇게 기도 요청이 올라오는 네. 분인데요.
0: 네. 저도 네.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1: 네네.
0: 정말 기도 요청을 올리신 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한없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한동대 31살 최수연 청년을 위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킥보드 운동 중에 낙상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뇌에 손상을 입어서 6년이 다 돼가도록 어두운 터널에 정말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정말 뇌 손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의식을 되찾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이 한수연 청년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의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최수연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 네. 항상 그렇습니다만 오늘 더욱더 안타까운 기도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4824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딸 정은비와 사위 이학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쌍둥이 생명을 주셔서 이제 16주차입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지켜서 예쁜 아기 낳게 하시고 예수님 꼭 믿는 가정 되어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며 장막의 문제도 해결되어 11월에 입주 시 순적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기도 요청드립니다.
0: 네.
1: 감사드립니다. 네.
0: 아이고, 네. 쌍둥이를 하나님이 네. 선물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요청하신 대로 기독교 명문 가정 이루시고 또 좋은 집도 잘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과 사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자손까지 쌍둥이까지 은혜 가운데 잉태케 하시고 복중에서 잘 지금까지 시켜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이들 잘 지키고 기도해서 예쁜 아이 낳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 어린아이를 통해서 부모님이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영육간에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하고 건강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11월 입주 예정인 아버지 좋은 집을 예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 입주하는 모든 과정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잘 공급해 주셔서 입주하는 것도 정말 순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강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루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2036번님입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희망퇴직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0: 집산지 얼마 안 되어서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직장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 되길 기도 부탁합니다.
1: 예,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 회사에서 희망퇴직 상담을 받았는데 아버지 집산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직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절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직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주여. 아버지 인정받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남아서 가정을 지키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 예.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1: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 전속유성 합창단 교회 순회 찬양 예배가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로 여수제일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6월 21일 주일 여수제일교회 오후 2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속유성 합창단에서는 올해 하반기 교회 순회 찬양 예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속유성 합창단에 방문을 원하는 교회는 전화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

집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 열방교회는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집회란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나기도원 임마누엘 교회 박일혜 원장 목사 강주성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9472-5387, 9472-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 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0: 총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남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0: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 열리는 교회 황양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거룩한 공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복음의 광채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형식에 갇힌 예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위해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절망과 사망의 땅에도 생명의 나무가 자라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 숨쉬며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민족을 살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시마다 마을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우상이 무너지며

0: 위하여 예수를 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핵심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이만희 총회장 등 최고 지도부로 확대될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사법당국이 이단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권 침투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정교 유착 비리의 실체 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신천지 총무 고모 씨 등 핵심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21년 대통령 선거 경선과 2024년 21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도 수만 명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신현욱 구리 이단상담소장 등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중앙집권적 구조상 최고 지도부의 제가 없이 대규모 정치 개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역시 수뇌부 제명을 통한 꼬리 자르기 수법을 경고하며 조직 전체의 범죄 연관성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합수본에 제출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언어장벽과 학업 부적응으로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안산시와 기독교계 다문화지원단체가 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은 오늘 안산시장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학교 밖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과 대안교육 지원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 동참한 고려인 순복음교회 돈 드미트리 목사 등 교계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이주 장벽과 가정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려인 청소년은 인구 절벽 시대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라며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의 행정 인프라와 기독교계의 헌신적인 돌봄사역 결합은 다문화 소외계층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80만 명 시대를 맞아 경기 동북권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국내 이주민 선교를 지역교회 연합사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교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기 동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4일 경기 광주시 엘드림교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내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연합사역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초대 이사장의 임병재 목사, 사무총장의 장윤재 목사를 선임하고 광주와 하남, 성남, 용인 등 경기 동북권 8개 지역의 민간 선교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본 협의회는 향후 한국어 교육과 의료 지원, 법률 및 비자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별 신앙 훈련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을 건강한 리더십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경을 단편적인 윤리 교훈이나 교리적 주제 중심으로만 읽어내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학술 대담이 열렸습니다. 칼빈 신학교 마이클 고힌 교수와 총신대 신국원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화상 대담을 통해 한국교회가 성경 본문을 파편적으로 다루면서 선교적 소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힌 교수는 성경의 본질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구속사의 운동인 만큼 교회가 세상 속 증인 공동체로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요소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원 교수 역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설교와 성경 공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웨슬리안 평신도 지도자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손재영

0: 장로가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웨슬리언 평신도 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홍은성결교회에서 창립총회와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 손재영 장로는 취임사에서 존 웨슬리의 정신을 따라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에 29도에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다소 덥겠고 오후 한때 약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극동방송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1991년 교회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장애가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빨리 자신을 주님 곁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요. 그 후 하나님이 자신을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실 것을 믿고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눈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컴퓨터의 글자를 쓸 수 있게 만들어진 특수장치를 통해 세상과 소통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신학과정을 마치고 문서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문서선교사역을 하고 계신 윤석원 선교사님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윤 선교사님은 박수민 선교사님과 함께 쓴 책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빈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 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어주신 주님, 오직 그분만 내 뜻과 정성 다해 찬양하며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겠다고요. 비록 그의 육체는 꼼짝할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누리며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오직 소망으로 채워진다는 것 우리도 함께 체험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분명 그에게는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그의 상황에서 보면 그일날 사람들은 다윗과 그 일행을 배반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반은 다윗의 마음에 더욱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자신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에 대해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인정하고 세워준 사울과 그 측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당할 상황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겼을 때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환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과 그 측근들이 그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선한 것을 반대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승승장구하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깊은 침체로 빠져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승리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적대하는 환경도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도 그것에 대해 자신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 같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개뿐 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때로는 오랜 기다림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기대가 돼서 신뢰와 기대를 갖고 더욱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0: 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1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규.

0: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지난주에 개막해서 조별리그가 한창입니다.
1: 네.
0: 북한에서도 이 월드컵에 관심이 좀 많나 본데요. 주요 경기 장면들을 보도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경기만 쏙 빼고 전했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주민들이 동요하고 또 부러워할까봐 싶기도 한데요.
0: 네.
1: 이 남녀 축구 수준 중에 여자 축구는 북한이 참 높기는 하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과 비교가 될까봐 내린 결정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뭐 올림픽에서는 그동안 남북한이 함께 단일 팀을 이뤘거나 뭐 공동 입장하는 등의 교류가 있었고요.
1: 네.
0: 또 축구에서도 한동안 평양이나 서울을 오가면서 친선 축구 대회 등이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스포츠 교류가 모두가 다 지금은 끊긴 상태입니다. 1991년에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남북한이 단일팀을 이룬 적이 있었어요.
1: 네.
0: 언젠가 월드컵에도 단일팀을 이뤄서 출전할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단일팀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 된 그날,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응원을 펼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0: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꿈꾸며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0: 네.
1: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찬양사역자 조찬미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조찬미의 음성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했어요. 야, 월드컵에 함께 뛰는 남북한. 근데 그냥 뭐 단일 팀이 아니라 진짜 하나 돼서 하나의 팀으로 나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 네. 예. 저희가 두 손을 맞잡고 같이 입장한 적은 조금 있는 것 같아도 네. 경기 연습도

0: 하고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도 같이 또 이렇게 큰 국제대회에서 함께 맞아요. 다시 한번 맞아요. 등장을 한다면 감회가 참 새로울 것 같아요.
1: 네. 통일의 그날 우리의 기도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복음 통일의 내일 그날 남북한이 하나 돼서 이런 월드컵을 함께 누비며 함께 외쳐서 응원할 그날 우리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보내주신 출석체크 문자들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0: 북한과 복음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하시면서 새싹회원 우리 8764님 찾아와 주셨고요.
1: 네.
0: 샬롬 부산입니다. 검사 결과 확인하러 병원 가는 길입니다.
1: 검사 결과. 네.
0: 네, 긴장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염려하지 않고 조심히 다녀올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0: 아멘.
1: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건강 또 챙기시길 축복합니다. 서천에서도 충남 서천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경기도 부천에서도 오늘 들어오셨어요. 고향에서도 대전에서도 출석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4316님 부산 사상고라고 변함없이 오늘도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출석 남겨주셨습니다.
0: 당첨이 안 돼도 방송 계속 들을 거예요 하시면서 2755님이
1: 네.
0: 이제 보니까 이번 주 내내 거의 아유, 출석을 해주셨어요.
1: 네.
0: 어떻게 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2755님께 출석 선물을 드려보고요. 네. 새싹회원으로 찾아오셨던 우리 두 분 8764-8432님께도 선물을 드릴 텐데 이렇게 출석 인사 우물정 2106-9번으로 나눠주세요.
1: 네.
0: 뭐 선물도 준비가 돼 있지만 함께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잖아요.
1: 그래요, 그래요.
0: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1: 네, 아이, 날이 더워서 산책 나왔는데요. 방금 찬양 듣는데 이 찬양 소리에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4122님 남겨주셨는데
0: 네.
1: 우리 한반도 전역에 방송이 되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의 오해피데이 여러분 더 힘차게 또 찬양도 더 크게 같이 따라 부르시고 뭐 가게나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크게 트세요.
0: 네.
1: 주변 분들 듣고 함께 시원해질 수 있도록. 이야, 하얼빈에서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0: 그러니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또 와.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1: 아마 이분은 조선족이나 중국인이신 것 같은데 성함이 보니까.
0: 세상에.
1: 그죠?
0: 아유, 선물을 어떻게 보내드릴 수, 어떻게 보내드리지?
1: 저희 방송사 한번 오세요. 저희가 선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복음 통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OEP데이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우리 단어 퀴즈의 시간 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에서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형제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1: 네.
0: 또 다른 은혜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신청 찬양까지 끝까지 받고 있습니다.
1: 네,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이 50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전해드릴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0: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텐데 네. 월드컵 기간이라 오늘 좀 축구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1: 축구 용어 중에서 또 다양히 다르잖아요.
0: 맞아요. 표현이.
1: 근데 이게 축구가 다들 대중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보금통이 됐을 때 정말 많이 같이 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축구 용어들이 대부분 영어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순화를 했는지 오늘은 그래서 북에서 순화한 그 축구 경기 용어를 듣고 우리가 쓰는 영어식 표현이긴 하지만 네. 어떤 용어일지를 여러분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여오실 수 있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아, 오늘따라 경기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1: 아유, 오늘따라 못해요. 친성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0: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발이 그냥 아예 안 맞는 느낌이야.
1: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연락이 잘 안 되는구만요. 자꾸 뺏기는 걸 보니.
0: 어? 나 연락 잘하잖아 자기한테. 뭐가 연락을 안 했다는 거야?
1: 아니 저기 보시라요. 문지기가 멀리 줬으면 선수들끼리 연락을 자주 잘 해야 되는데 자꾸 끊기잖아요.
0: 아 그래. 북에서는 저거를 아 연락이라고 하는구나. 어 그러네. 이 영어를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 와 연락이라고 이게 말이 되네.
1: 남북한 운동 영어도 참 다르단 말입니다. 아무튼 선수들은 연락 잘 하고 민수 씨는 밖에 나가면 연락이 잘 돼야 돼요. 알겠죠?
0: 네.
2: 민수 씨는 밖에 나가면 연락 잘 돼야 돼요 했더니 남편의 반응.
3: 아유. 네. 현실적이에요. 너무 잘해요. 연기를.
2: 자, 연락이 자꾸 뭐 끊기더라. 우리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그쵸. 대표님 잘하고 있습니다. 자,

0: 선수와 선수들끼리 이렇게 공을 주고받는 것들을 이렇게 입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에서는 연락하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거를 우리는 어떤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보기 드립니다. 1번
1: 패스하다.
0: 패스하다. 패스다. 2번
1: 스로인.
0: 스로인이다. 자, 연락하다는 우리 축구 용어로 뭘까요? 손흥민 선수가 막 이강인 선수나 막 이렇게 주잖아요.
1: 네.
0: 막 여기저기 이렇게
1: 그쵸. 네,
0: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을 중간에 안 뺏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찔러 넣어줘야 되는데.
1: 근데 제가 축구에 관심 없었나 봐요. 스루인이란 단어 요거
0: 이것도 처음 들었어요?
1: 그쵸. 네. 아까 얼마 안 됐어요.
0: 아, 그래요?
1: 월드컵에 관심. 정말 안 봤나 봐요.
0: 네, 좀
1: 듣기만 했고 아 저런
0: 관심 좀 가져주세요.
1: 스루인이라구나.
0: 네, 알았죠. 자, 1번이
1: 패스하다.
0: 2번이
1: 스로인, 이렇게 스로인이다. 던지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자, 연락하다는 북한어 표현이고 우리는 연락하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거 연락 등급 월드컵 선수 가운데 전체 1위를 했대요. 이야. 그만큼 진짜요? 이게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전달도 해주고 찔러놓고
1: 네.
0: 이 연락을 잘 해주는 거예요.
1: 네. 근데 이게 우리의 연락은 사실 다른 연락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내가 있는 장소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그 정보를 연락해 주는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네.
1: 받아라고서.
0: 맞아요. 잘 건네주고.
1: 그죠.
0: 잘 전달해주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연락하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패스하다.
0: 패스하다. 2번
1: 스로인.
0: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4835님.
0: 네.
1: 멕시코전 때도 연락이 잘 돼서 승리했으면
0: 아멘.
1: 좋겠어요.
0: 금요일입니다.
1: 아멘.
0: 모두가 응원하자고요. 자, 찬양 함께 하시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만나볼 텐데요. 어떤 찬양 준비하고 있죠?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1: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와 함께 찬송합니다. 안녕.

0: 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공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4: 네.
3: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제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5: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장사한 사람은 길럿 다빌로 사람들입니다.
6: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리로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극동 방송. 약 5년 전 러시아에서 이 땅에 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 오늘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24시간 밤낮으로 방송을 송출하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 땅에서의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그 희망의 소리를 함께 하려고 해요. 20대의 청년 우리 형제님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6: 네, 김준우 형제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남한의 곳곳에 있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또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예요.
3: 네, 반갑습니다.
6: 떨리진 않으세요? 방송 처음이시죠?
3: 네, 처음이에요.
6: 네, 우리 이곳까지 오게 된 그 20여 년 동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3: 네.
6: 우리 형제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3: 아, 제 고향은 평안남도입니다.
6: 평안남도?
3: 네네.
6: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 중심부 근처에 사셨어요.
3: 네, 이제 평양이랑 이제 가장 가까운 도예요. 이제 북한에서. 그래서 네. 수도권이라고 뭐 얘기해도 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6: 북한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3: 네, 그냥 이제 평안남도도 그냥 지방이긴 해요. 사실 그냥 평양만 이제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양? 평양이 수도고 이제 뭐 그 외 지역은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그러면 평양에 오고 갈 일도 덜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3: 네, 맞아요. 뭐 견학도 가고 뭐 이제 친척 만나러 간다거나 하면 이제 뭐 평양에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6: 우리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3: 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6: 그럼 북녘에서의 그 모습, 10대 때 거기서 주로 보내셨을 텐데.
3: 네네,
6: 10대까지.
3: 네네.
6: 그때 모습이 좀 더 생생할 것 같아요.
3: 네.
6: 우리 준우 형제님이 기억하는 북한 고향 땅의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3: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북한 땅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제가 제 고향을 상상해 보면 그냥 친구들, 친구, 부모님, 가족, 친구, 뭐 저를 이제

0: 가르쳐 주셨던 이제
1: 네.
0: 선생님들,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1: 뭔가 어릴 적 추억이 녹아있는
0: 네, 맞습니다.
1: 곳이네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또
0: 네.
1: 교류가 되면 얼른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0: 네, 맞아요.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1: 우리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0: 네네.
1: 또 북녘당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잖아요.
0: 네네.
1: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추억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0: 네.
1: 언제쯤 어디서 들으셨던 거예요?
0: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진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이제
1: 오.
0: 거의, 이제 거의 한 6년 전이긴 한데,
1: 네.
0: 제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은 안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됐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어폰, 그 줄이 달려있는 이어폰을 뭐라고
1: 네.
0: 하죠?
1: 줄 이어폰인데
0: 아,
1: 북한에서
0: 줄
1: 얘기하는
0: 이어폰.
1: 레시바?
0: 레시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꽂고, 그냥 이제 핸드폰에 또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1: 오,
0: 네,
1: 갑자기.
0: 갑자기 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연속 이제 플레이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이거 내 핸드폰에 없는 노래였는데? 하고 봤는데,
1: 아.
0: 이제 그 방송이 켜진 거예요.
1: 잘못 누르셨군요, 라디오 그 버튼을.
0: 네, 뭐 제가 잘못 눌렀는지 저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게 왜
1: 네.
0: 켜졌는지 뭐 아마도 잘못 눌렸을 거예요. 뭐 버튼이.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1: 근데 이게 버튼이 눌리고 주파수가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와서는 극동방송인지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차차 인식을 하셨던 거겠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방송이지? 라고 느꼈던 건가요?
0: 아, 그게 당시에 한국 말을 당연히 하니까 이제 한국 방송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제가 북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 정권에 있을 때다 보니까, 그 이제 한국 그 콘텐츠나 방송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극동방송인지는 몰랐고, 그래서 이건 무슨 방송이지 하고 이제 듣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신앙 관련해서 나오는 걸 보고, 어떤 이제 종교 방송이라 이러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라디오를 켜고 이제 방송 종류들을 다 봤어요. 거기 뭐 KBS 방송도 나오고 다 있더라고요.
1: 네.
0: 거기 뭐 서울 방송인가? 그것도 뭐 있었고. 근데 내가 그때, 이거 처음에 들었던 방송이 뭐였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극동방송이었어요. 나 그때 이제 나중에 이게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6년 전쯤 러시아에서
0: 네, 맞아요.
1: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주셨나 봐요.
0: 아, 저 진짜 신기합니다. 네, 그때 당시 진짜 라디오가 저는 되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제 핸드폰이.
1: 아,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0: 네, 그게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뭐 라디오도 못 듣겠지 했는데, 진짜 우연히 노래 들으면서 그 라디오가 진짜 켜질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그 극동방송이 켜질 줄은
1: 어떻게
0: 진짜.
1: 딱 라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앱이 딱 켜져 있는데 그것도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는 것도
0: 네, 좀 신기합니다.
1: 뭔가 이 휴대폰을 보급하신 분이 거기에다 맞춰도 제가
0: 네, 아마 뭐 이전에 쓰시던 분이 혹시라도 듣고 있지 않았을까.
1: 그것도 브로커 통해서 다 이렇게 휴대폰 구하신 거겠죠?
0: 네,
1: 왜냐면
0: 그 맞아요, 맞아요. 그 브로커는 아니고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북한에서 저희 선배들이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1: 진짜요?
0: 네.
1: 그러면 더 뭔가 감사한데요?
0: 아,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 선배 중에서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뭐, 제가 이제 장담 못 하지만, 뭐, 우연히 뭐, 켜지고, 그,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는 게,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1: 근데 처음에 그걸,
0: 네.
1: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으려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셨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방송이 그 방송인지 그 느낌을 어떻게 아셨어요?
0: 그 방송이 이제 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저는 이제 북한 있을 때 신앙이 없었잖아요. 이제 저는
1: 네.
0: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북한에서

0: 바쁘게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뭐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에 안정 이런 게
1: 세상에.
0: 느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심정이 힘들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더그 방송이 제 뭔가 기억 속에 이제 딱,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1: 네.
0: 생각을 해요.
1: 그 처음 들었던 게 뭔지 기억이 나세요? 대충이라도?
0: 그게 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생각을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지 하나님
1: 네.
0: 이란 단어 그것밖에 솔직하게 이제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 들었던 근데 제가 뭐 기억을 하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우연히
1: 그쵸.
0: 들었던 거라서 생각은 잘안 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1: 뭔가 진행자가 얘기하는 멘트였어요? 아니면 찬양도 들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이제 처음에 노래가 나왔다 했잖아요.
1: 네.
0: 노래가 이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게 알았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노래인가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끝나고 이제 어떤 그 뭐, 네, 어떤 아나운서님이 이제 하시는 그
1: 멘트가
0: 멘트가
1: 있었군요.
0: 있었어요. 그 목소리도 이제 되게 부드러워, 뭔가 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1: 뭔가 이 언어를 비교했을 때도 그 조선 말이랑 그 북한 말이랑 그리고 여기 표준어랑 비교했을 때 그 차이도 부드럽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1: 차이로도.
0: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보통 한국 뉴스에도 이제 가끔씩 북한 뉴스가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1: 그쵸.
0: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혁명적으로 이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는 이제 너긋너긋하고 이제 좀 자근자근한 이제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완전 혁명적으로
1: 자긋자긋.
0: 씩씩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남한 방송을 들었을 때는
1: 네.
0: 되게 살아요. 뭔가 심적으로 너긋너긋해지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근데 지금 말씨가 이게 투후 뒤에 좀 그것만 그렇지 사투리가 좀 있는 거 말고는
0: 네.
1: 되게 노곤노곤 자근자근하세요.
0: 아, 제 목소리요?
1: 네. 노곤 잔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0: 아, 네, 저 지금 이제 일부러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라서.
1: 그럼 북한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씩씩하게 말했었어요? 혁명적으로?
0: 네,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뭐 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씩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1: 진짜요?
0: 네.
1: 상상이 안 돼요.
0: 아, 그래요? 이제 북한에서는 뭔가 좀 대중 앞에 나서야 되고, 나서야지 이제 뭐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1: 네.
0: 네, 이제 뭔가, 아, 저 사람 괜찮네라는 이미지도 생기고, 뭔가 당에 좀 충실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하니까, 좀 어떤 모임 같은 데에서는 좀 씩씩하고, 좀 혁명적으로 이제 그 웅변 같은 거를 하는 편이고,
1: 네.
0: 네, 이제 뭐 한국도 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북한은 거의 다 이제 뭐,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땐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1: 네.
0: 그 많이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1: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1: 뭔가 이렇게 채널도,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0: 네.
1: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또 채널이, 참,
0: 맞아요.
1: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0: 네.
1: 들려주시고, 그렇게 좀몇번더 들으시면서, 찾으시면서 들으셨던 거잖아요.
0: 네.
1: 그렇게 함께했던 극동방송과의 러시아에서의 그 이야기를
0: 네.
1: 저희가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돌이켜 봤을 때또 어떤 여정이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약 5년 전쯤 이곳으로 건너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우연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1: 아멘.
2: 우리 준우 형제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우 형제님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9688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북한 출신 분들 가운데도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시네요. 그렇죠?
1: 맞아요.
2: 네.
1: 사회가 그렇게 뭐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혁명적으로
2: 네.
1: 하겠기만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2: 네. 자, 생방송 OFP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8분 향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을 북쪽에서 들으셨던 분들의 간증 이어드릴 거고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연락하다. 연락하다라는 축구 용어가 있어요. 이
2: 네.
1: 용어가 무슨 뜻일지 1번이 패스하다.
2: 패스하다. 2번이
1: 스로인.
2: 스로인입니다. 자, 연락하다라는 축구 경기 용어 북에서 쓰는 말인데요. 우리는 경기 중에 1번 패스, 2번 스로인.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1: 1번 패스하다가 정답입니다.
0: 네, 패스입니다. 월드컵 기간에는 저희가 종종 이런 경기 용어를 많이 문제로 드릴 것 같은데.
1: 네.
0: 자, 보내주신 정답 문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랜만에 보냅니다. 시골에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는 사모예요. 하나님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1번 패스하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신 세사키온 사모님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 개인택시 기사님이시래요. 우리 0317님 오늘 50대 마지막 생신이시라고 남겨주셨는데
1: 네.
0: 정답 맞추셨고요. 이분 저희가 좀 선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1: 좋습니다.
0: 네, 우리 0317님 축하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연락이 잘 돼야 된다는 거는 패스가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0: 네, 맞아요.
1: 너무 덥습니다. 0565님.
0: 오늘 보니까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인가? 뭐 이렇게 예보가 있었는데
1: 아이고.
0: 밖에 계신 분들은 네. 수분 섭취 잘 하시면 좋겠고요. 아, 저 몇 번 보냈는데 사연이 소개 안 됐는데 다시 포기 안 하고 보냅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저 이제 연락하지 말까요? 뭐 연로한데 연락도 자주 하고 문자도 보내는데 소개도 안 돼주셔서 하셨지만 구적이론이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1: 그리고 원주에서도 보내주신 8952님 계시고요.
0: 네.
1: 인천에서 버스 운행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1번 할렐루야 하시면서 8553님.
0: 네. 우리 7636님은요. 이번에도 우리 한국 축구가 패스를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이번 멕시코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7233님. 결혼 20주년이라 강릉 왔어요.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1: 와, 아니 강릉 결혼기념일에

0: 여행 가셔서도 극동 방송을 빼놓지 않고 들으신 거잖아요.
1: 너무 바람직한 가정 부부네.
0: 그러니까요. 저희 7233님께 먼저 첫 선물 드리고요. 네. 아까 0317님도 드리고 식곤증을 극동 방송으로 깨우신다는 9992님을 선물로 한 번 더 끼워드리면서 예. 그리고 늘 살아계신 주님께 패스하는 게 제 기도입니다. 연락하는 게 제 기도예요. 주님께 그렇게 잘 패스하는 삶이 되기를 아멘.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전주에서 5189님 보내주셨는데 네. 선물 드리고요. 청주에서 찾아와 주셨어요. 0360님 그리고 4093님까지 네.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오늘 선물 링크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답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예.
1: 북한말을 배우면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9469님도 문자 주셨고 처음 문자 주신 3972님 오늘 쉬는 날이라 이 방송 처음 듣는데요. 찬양도 좋고 퀴즈도 너무 재미있고 앞으로 복음통일 위해 저도 기도하면서 문자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정답도 아유, 맞으셨는데
0: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연락 주세요 하셨죠. 자, 그 찬양 마커스 워십의 꽃들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 전속유성합창단 교회 순회 찬양예배가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로 여수제일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6월 21일 주일 여수제일교회 오후 2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속유성합창단에서는 올해 하반기 교회 순회 찬양예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속여성 합창단에 방문을 원하는 교회는 전화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국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 열방교회는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집회란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나기도원 임마누엘 교회 박일의 원장 목사 강주성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9472-5387, 9472-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통합 여순 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합창단, 순천 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오늘도 마이크 앞에선 서인철입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세차게 쏟아지는 비는 아니지만 조용히 땅을 적시는 빗방울처럼 우리 마음에도 잠시 쉼을 선물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눈에 띄지 않게 내리는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고 또 살리듯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지치고 무거우신가요? 빗소리에 귀 기울이며 잠시 하나님의 위로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 더 푸르고 선명해지는 자연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오후 촉촉한 비와 함께 찾아온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또 우리 방송가족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가득하길 바라며 함께 찬양합니다. 로뎀나무 염성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네, 주의 차비가 내려와 내려와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메마르지 않고 또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또 사막에 오아시스를 예비하셨듯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내시는 기적을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절대로 메마르지 않고 우리 삶은 절대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길, 오직 주 예수의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항해자가 되시니 우리는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든 감동 또 그리고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실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많이 힘겨우시고 선뜻 또 후원의 마음까지 다가가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라는 많은 염려 또 걱정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전해주셨고 또 전파선교사 가입을 통해서 저희도 또 그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방송사에 어떤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할머니가 전화로 또 후원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방송사까지 방문하셔서 오시는데 고동도 불편하실 것 같은데 무거운 몸을 이끄시고 방송사로 방문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또 할머니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 또 택시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또 사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이번 전파선교사 모집 하나님 방송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시겠다고 또 이렇게 일시 헌금으로도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오늘 또 그리고 이후에 제가 방송을 전할 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해야겠다. 우리 마음을 전해주시고 담고 흘려주시는 그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방송으로 이어드리면서 은혜를 끼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의 시간도 개인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과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전파 선교사의 그런 마음을 함께 이어가면서 잘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감사한 은혜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전파를 타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과 함께 9396님께서도 문자를 남겨주십니다. 2시 왔습니다. 출석체크 문자 함께 올려주고 계시고요. 0782님도 문자를 올려주셨는데요. 어제 2시에는 제가 없었으니까 많이 섭섭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어제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할 때 2시에 문자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아주 자동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송을 이어갔었고요. 그래서 2시 때는 다른 분이 방송을 맡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함께 문자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어제는 또 특별한 날인 것만큼 또 오늘 제 방송 시작하면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출석 체크 문자 이렇게 문자로 앱을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 있고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고요. 일상의 삶 그리고 받은 감사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다양한 이야기들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이 방송이 더욱더 풍성한 또 주님 안에서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 문제를 올려드릴 거고요. 기존 문제 함께 풀어가면서 함께 이야기하시죠. 성경 퀴즈 문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점심에 잠깐 지금은 멈춘 것 같습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는 비가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비와 관련된 퀴즈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된 기간이 있었는데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된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계속된 기간은 얼마였을까?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던 이 계속 오지 않았던 기간 맞추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반, 4번 7년. 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게요.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된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보기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반, 4번 7년.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체험 스톤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450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또 올려주셨네요. 새싹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 네, 정답 함께합니다. 정확하게 잘 다들 알고 계시네요. 아직까지는 오답자가 없습니다. 우리 0782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4406님도, 네, 고흥에서 듣고 계시네요. 우리 4406님. 네, 고흥 친구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0782님 앱을 통해서도 문자 남겨주고 계신데, 고흥에서 들으시는 분 한 분 더 지금 계십니다. 4406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2시 왔습니까? 자주 오셨는데 우리 4406님 오늘 공에서 듣고 계시다라는 건 제가 처음 아는 것 같아요. 9821님께서도 함께 하시네요. 네, 비가 잠깐 개더니 다시 퍼붓네요. 네, 야, 이 퍼붓는다라는 이 단어가 저는 왜 이렇게 은혜롭게 다가오는 거죠? 왜냐면요, 아까 네 퀴즈 문제도 있었다시피 비가 오와라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바래도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가뭄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지형학적 특성 가운데 다른 반은 습지고 반은 뭐라 할까요? 보통은 양지라고 하는데 좀 반은 되게 건조한 지역이 이 지형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지형 자체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이 해발 800m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형학적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 오늘 비가 오는 이 은혜에도 때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농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비는 왠지 농사하시는 분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비 내리는 오후 함께 찬양하면서 듣고 계신데요. 또 오늘 퀴즈 문제에 또 횟수는 맞출 수 있을지만 좀 잠깐 좀 힌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벌써 한 해의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반이라는 숫자가 힌트가 될것 같은데,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오늘 함께 합니다.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84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시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시, 다양한 시의 장르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연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그런 감동, 은혜를 선포하는 시편의 내용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비를 주시고 우리 삶에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복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있어서 자주 언급을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계속 전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또 2061님께서도 문자를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어제 전남동부 전파선교사님들의 소중한 섬김이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이 말씀 문자를 보니까 아,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 또 함께 사연들 올라오고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은혜를 받고 계셨구나 라는 문자에 또 감동이, 여운이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위로도 해주시네요. 직원분들도 모두 애쓰셨습니다 하시면서 문자를 남기셨어요. 2061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 문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찬양 한 곡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퀴즈 문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소울피치에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5분 56, 7, 8,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1분 1초가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죠. 초를 다투며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초가 1년 같고 하루 같고 천년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간 앞에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 또 그리고 삶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는 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삶에 단비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은혜의 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비가 와서 처음에 비 관련된 찬양으로 가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 찬양하는 곡들로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가사의 내용 중에 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비가 쏟아질 때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아야죠.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방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인 줄 믿습니다. 2시 왔습니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하여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비와 관련된 퀴즈를 올려드렸는데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얼마였을까?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된 기간 얼마일까? 보기 드립니다.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반, 4번 7년. 다시 한번 문제만 보기 빠르게 드려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된 기간은 얼마였을까요? 1번 1년, 2번 2년, 3번 3년 반, 4번 7년.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

97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생활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 또는 듣고 싶은 찬양, 지금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 어디서 듣고 계신지 다양한 이야기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운전 중이신 분들은 번호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정답 번호만, 숫자만. 네, 오늘 퀴즈 문제 힌트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우리가 6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의 반이 지나고 있네요. 오늘 17일이니까 반이 벌써 지나가네요. 또 한 해의 반이기도 하고, 이 반이라는 숫자가 오늘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퀴즈 문제의 정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찬양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 함께 찬양 또 찬송하고 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송가도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주님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마지막 끝 찬양 전이긴 하지만 이 찬송까지 함께한 후에 또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하고 오늘도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인사가 아니고 인사. 네. 마지막 끝 찬송까지 힘있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 찬송한 줄 믿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오늘 퀴즈 문제의 정답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라고 올려주신 분 중에 3호

3540님 제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을 마치고 제가 문자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찾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시편은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런 우리 인생의 많은 크고 작은 인생사의 바탕을 이루는 영적인 기초 또 원칙 또 토대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악인과 의인 혹은 선인과 죄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 또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이나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요 악인인 것이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꾀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와 손해가 가든 말든 나만 편하고 좋으면 된다라는 이 생각이 꾀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참 얼마나 많이 이 꾀를 부리는 사람을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꾀를 계속 따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꾀와 생각에서 그것이 반복되면 길이 나고 나중에는 자리 잡고 앉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점진성,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커지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죄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뱀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어. 라고 하는 이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법,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기준과 너희 생각과 너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듣기에는 매력적이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니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법이 된다라고. 그게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좋습니다. 듣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뭔가 그럴싸하게 자유와 가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실은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머나먼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자유롭게 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창공을 비행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끈떨어진 연처럼 언제 어떻게 추락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곡식 탈곡하고 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처럼 겉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속은 빈 상태라 이리저리 작은 바람에도 쓸려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딘가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다 보니 바람만 불면 상황만 달라지면 이리저리 쓸려 다닙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없이 그저 비어 있고 그 끝은 결국 심판인 것입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몇 독했냐, 필사를 몇번 했냐가 아닙니다. 숙제하듯 억지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참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채우지 않겠습니까?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내 안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며 그 속에 숨겨진 의미와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서 시냇가는 마르지 않는 새로운 물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와 말씀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시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은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3절 끝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다잘 풀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지가 개벽할 만큼 나라와 왕조가 세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록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을 채울 때에 우리는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내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으면, 말씀과 은혜의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내가 어디 산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바람에 나는 교화같이 여전히 이리저리 쓸려 다닐 얄맹이 없는 내 감정과 생각만을 뿜어내고 고집하는 인생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내 생각과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채우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차고 넘쳐서 주변과 이웃을 살리는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과 이 마음으로 시편을 읽어 나아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자, 6월 17일 수요일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오늘도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을 혹시 잠깐 떠난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받았든지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학교 방학 말고 교회 방학, 그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자, 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로 하루 연기해서 오늘 보물 퀴즈를 합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지금 이제 보물 퀴즈 낼 거니까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일단 꺼내주십시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을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데, 옆에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신 분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정답만 주신 분들,

0: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1: 자, 한 오늘도 10년 만에 만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외쳐주신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예. 핸드폰을 이제 꺼내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어디로 꺼내셨어요. 정답을 보내면 됩니까?
1: 예, 50원 유료 문자인데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 예.
0: 샵 1069
1: 예.
0: 우물정 1069번으로
1: 예.
0: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 어느 지역이든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1: 예.
0: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그 어플에서 무료 예.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이 큰 목소리에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이
1: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주무실 시간인 것 같은데
0: 네네.
1: 깨셔요. 깨셔요. 자, 이 시간에 깨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대학은 벌써 방학이라 기숙사 짐 빼러 춘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0: 아, 벌써 대학은 지금 방학을
1: 방학이네요.
0: 한 곳이 있군요.
1: 예.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방학 이제 시험 봤습니다.
0: 네.
1: 제가 이제 시험 보고 이번 주 시험 보고.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이 피아노 학원 기다리면서 듣고 계시는 2042번님.
1: 예.
0: 구미 8858번님도
1: 예.
0: 듣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퀴즈를 내드릴 텐데
1: 예.
0: 이제 제시어를 네 가지를 드릴 겁니다. 제시어.
1: 예.
0: 제시어 네 가지. 처음에는 좀 어렵고 점점 힌트가 나올 겁니다. 이 제시어를 듣고 여러분께서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혹시 무교나 방학생들은 한 문자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주시면 저희가 몰라요.
1: 예, 하루 종일 찾아야
0: 제발,
1: 돼요.
0: 여러분 제발 한
1: 예,
0: 문자로
1: 제발.
0: 좀 보내주십시오.
1: 한 문자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0: 그리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1: 예.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1: 예.
0: 선물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0: 기회를 드리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1: 선지자입니다.
0: 첫 번째 제시어는 이제 선지자네요. 선지자.
1: 예, 선지자.
0: 선지자.
1: 예.
0: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오늘 예. 정답은 누구일지. 두 번째 제시어.
1: 다윗의 조언자입니다.
0: 다윗의 조언자.
1: 예, 다윗의 예. 조언자.
0: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다윗 옆에 예.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1: 예. 예.
0: 조언을 했던 사람인데 세 번째 제시어.
1: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한 자입니다.
0: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했던 예. 사람입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제시어 나갑니다.
1: 바세바 사건을 질책했던 사람입니다.
0: 바세바 사건을 질책했던 사람.
1: 예.
0: 오, 이쯤 되면은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은데.
1: 예.
0: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생들
1: 예.
0: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1: 예.
0: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옆에 방학 적어주시되 몇 년 방학까지 적어주시면 좋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교회를 그렇죠. 3년 쉬고 있다
1: 예.
0: 하시면 3년 방학
1: 예.
0: 5년 쉬고 있다 5년 방학 그중에서 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드리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예.
0: 자, 힌트 있나요, 목사님?
1: 있습니다, 있습니다.
0: 힌트.
1: 하나님께서
0: 예.
1: 이자를 다윗에게 딱 보내가지고요.
0: 예.
1: 그냥 너희놈 하고 막 소리쳤던 예. 그 선지자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선지자 어떤 선지자 이름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박현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0: 제시어 목사님, 예. 이 방송을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예. 지금 보물 퀴즈 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네 가지 제시어를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맞추는 지금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1: 예.
0: 지금 막 들으신 분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보니까 이미 정답을
1: 빨라. 이미 빨라 이미, 막 엄청 빨라.
0: 빨라요.
1: 와.
0: 1073번님이
1: 예, 축하합니다.
0: 엄청 빨라요. 1073번님 선물 드릴게요.
1: 선물 드려야죠.
0: 8291번님도 엄청 야, 빨랐어요.
1: 8291. 오. 와, 이거 막 이름이 참 번호가 진짜 좋네.
0: 3857번님도
1: 예,
0: 엄청 3857. 빨라요.
1: 와.
0: 엄청 빨라요.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근데 우리는 또
1: 중간도 괜찮습니다.
0: 이 중간. 세상에서 빠른 사람들만 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예. 그럼요.
0: 좀 느린 사람도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좀 느린 사람.
1: 예.
0: 자, 여기 2044번님
1: 와,
0: 이제 막
1: 축하합니다.
0: 문자 주신 분.
1: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2044번님.
1: 엄청 축하합니다. 야, 늦게 와도 괜찮네.
0: 중간은
1: 가죠. 중간도 괜찮습니다.
0: 중간 간 예. 누구를 할까요? 누구를 할까요?
1: 예. 딱 이분.
0: 자.
1: 예.
0: 3825.
1: 예. 3825.
0: 예. 아유, 38이면 안 되겠네.
1: 예?
0: 땡입니다. 땡.
1: 아, 예, 그만 돼. 아,
0: 이사야 선지자라고
1: 써. 아, 아니야. 잘못했어.
0: 아, 땡입니다.
1: 아이, 빨리 다시 바꿔 줘. 빨리.
0: 4119번.
1: 어.
0: 네. 4119번님께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0: 자, 네 가지 제시어 목사님 다시 한번 주세요.
1: 예. 선지자이고요.
0: 네.
1: 다윗의 조언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추천했던 자입니다. 다윗에게 솔로몬 왕을 추천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 바세바 사건을 질착하게 만든 그 사람입니다. 예. 와, 너 이놈! 하면서.
0: 그쵸. 바세바 사건을 질책하게 만든
1: 예.
0: 선지자.
1: 선지자.
0: 다윗의 조언자 옆에 있었던 사람.
1: 예.
0: 자, 이쯤 되면 알겠죠, 여러분? 샵 1069.
1: 예.
0: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혹시 내가 교회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1: 예.
0: 몇 년

0: 방학
1: 예.
0: 뭐 무교
1: 예.
0: 이렇게 좀 써주시고
1: 예.
0: 방학생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다
1: 예.
0: 하면 통화 가능 써주시면 저희가 선물
1: 고를 수 있는
0: 고를 수
1: 기회를
0: 있는 기회
1: 드리겠습니다.
0: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예, 샵 1069, 우물정 1069. 뭐 50원 여기 조금
0: 들었습니다. 예,
1: 들어갑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보기도 이제 드디어
1: 예,
0: 내볼까요?
1: 드려야죠.
0: 보기

0: 그렇습니다.
1: 예.
0: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1: 예, 정답
0: 내가
1: 맞추셔야
0: 좋아하는
1: 돼요.
0: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나단이냐, 조나단이냐, 마이클 조단이냐, 방탄소년단이냐.
1: 아, 5번도 있어. 부부사기단.
0: 그렇구나.
1: 예.
0: 부부사기단.
1: 예.
0: 자, 나단, 조나단, 마이클 조단, 방탄소년단, 부부사기단.
1: 예.
0: 정답 아시겠다. 샵 1069번으로.
1: 예.
0: 방학생 무교생들에게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서울 수신 문자로 어디서든 샵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서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저희 마구 기다립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이노스 듀엣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9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물 퀴즈 냈습니다. 목사님,
1: 예.
0: 목소리에 힘이 나요.
1: 어이구.
0: 역시 최고예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보기에 완전 빵 터졌어요.
1: 아, 저도 터졌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0: 자, 그러면 나단이냐 조나단이냐 마이클 조단이냐 방탄소년단이냐 부부 사기단이냐 정답은 바로
1: 나단 선지자입니다.
0: 나단. 그렇습니다. 나단. 예, 예, 나단. 예, 예, 나단입니다.
1: 나단.
0: 조나단 아니에요.
1: 예, 조나단. 예, 나단
0: 나단입니다.
1: 내가 조나단 좋다고 조나단 아닙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예. 다윗이 바세바
1: 예.
0: 이렇게 간음 사건 이후에
1: 예.
0: 나단이 이제 한 1년 뒤인가 얘기했던가요? 예. 시간이
1: 사실 이제 예. 임신해 가지고 거의 낳기 바로 직전이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숨기다 숨기다 이제 들킨
0: 그렇죠.
1: 거죠. 이제.
0: 나단이 가 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1: 예.
0: 뭐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서
1: 예.
0: 이런 나쁜 사람
1: 부자와 가난한 자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네. 바로 이름 죽여라 그랬더니 네. 바로 당신입니다
0: 그렇죠.
1: 라고 소리쳐가지고 그냥 네. 그냥 다윗이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꼬꾸라지니까 하나님이 예. 너 죽이려고 했지만 너 용서해 주다 그렇지만 네 자녀는 네가 너 임신한 그 자녀는 내가 죽이마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0: 네네.
1: 오늘 사실은 이거,
0: 네.
1: 이거 비밀스러운 얘기지 말이에요.
0: 네네.
1: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우리 나단 선지자처럼 오늘 방송이 새끼라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0: 네네네.
1: 아,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말씀
0: 그렇죠.
1: 들어라.
0: 그렇죠. 예. 나단이 정말 용기 있게
1: 그렇죠.
0: 다윗의 잘못을 딱 지적합니다.
1: 아, 잘못하면 나단 예. 죽어요.
0: 그러니까 예. 아주 용기 있게.
1: 죽고.
0: 용기 있게.
1: 예.
0: 저도 여기 마이크 앞에 오면은 그냥 뭐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 가세요 막 밀어붙이고 뭐 그냥
1: 우리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0: 안 가면 어떻게 뭐 이러면서
1: 극동방을 들으세요. 생명이 있잖아요. 네,
0: 그렇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나단도 용기 있고 좋지만
1: 예.
0: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1: 아,
0: 저 나단 입중 아니 뭐 이런 거 없이
1: 그렇죠.
0: 거기서 하나님 바로 말씀이 무릎 꿇고 바로.
1: 그렇지 무릎 꿇고 회개
0: 나다. 예. 내가 잘못했다.
1: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0: 그러니까.
1: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0: 네.
1: 회개한 그 모습에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쭉 이어지는
0: 그렇습니다.
1: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 예.
0: 정말 네가 합한 자다.
1: 그렇죠.
0: 내 마음이 합한
1: 내
0: 자다.
1: 마음이 합한 자다.
0: 우리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1: 그렇죠. 실수하죠.
0: 간음 강간했던 예. 사람이잖아요.
1: 예. 그럼요.
0: 다윗이. 근데
1: 예.
0: 나단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1: 예.
0: 바로 회개하고
1: 맞아요.
0: 눈물로
1: 이 시간 바로 그게 필요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혹시 다윗처럼 이 시간에 찔림이 있어서
1: 예.
0: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분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1: 예.
0: 합한 자입니다.
1: 아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두 팔을 벌고 안아주셔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오늘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지
1: 예.
0: 기대가 됩니다.
1: 예.
0: 오늘 보기 진짜 웃겨라고 하는 분들도 꽤 되고요.
1: 예.
0: 오늘 뭐 무교.
1: 와 오늘 웬일입니까?
0: 뭐 무교생들 뭐 작정했나?
1: 작정했나? 오늘 완전히 작정하신 것 같아. 지금
0: 뭐 무교생이
1: 쭉쭉 오셨네.
0: 무교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1: 예, 오늘.
0: 자 일단은 그래도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먼저 한번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1: 예, 예. 와.
0: 일단 이분을 전화를 한번 해보겠는데.
1: 예.
0: 이분은 처음에. 베드로라고 했었어요.
1: 예, 베드로 맞나요? 맞긴 하지 베드로는 이거 조금 비껴나가긴 했어도요.
0: 네. 예. 다시 또 바꿨어요. 나단으로.
1: 예. 예.
0: 눈치 빠르게 바꿨습니다.
1: 아~
0: 자,
1: 3510번님
0: 전화드립니다. 3510.
1: 예, 3510번님.
0: 네.
1: 지금 일반 전화갑니다.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아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지금 혹시 블루투스라든지 스피커폰이라면 제대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음질 때문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꺼주시고 이어폰이면은 그냥
2: 예, 있거든요.
0: 예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2: 아,
0: 소리가 예 소리가 지금 좀 울리고 그래서요.

0: 예. 예.
1: 여보세요?
2: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네. 예.
0: 이분 지금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예. 3510번님. 베드로라 했다가 나단으로 바꿨습니다. 급하게 바꿨어요.
1: 자, 신호 다시 가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0: 야, 이거 어쩐 일일까요?
1: 저희가 그러면 이분은 예. 이따가 예.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0: 예.
1: 그러면 다른 분을 한번 전화를 예. 해보겠습니다.
0: 5년째 방학이네요. 2010번님.
1: 2010번님.
0: 예.
1: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5년 방학생 2010번님. 자, 2010번님 신호 가고 있어요. 전화 안 받으시네요. 아이고.
0: 일반 전화. 예, 일반 전화입니다.
1: 자, 요즘 우리 2010번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0: 예, 스팸인 줄 알고 보통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받으셔도 됩니다. 2010번님.
1: 자, 2010번님.
0: 5년째 방학입니다.
1: 극동 방송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3: 선생님 예. 전화
1: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전화를 다시 한번 5년째 방학입니다. 2010번님 받아주시면 오늘 생명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은혜의 문도 열립니다.
1: 자, 2010번님 다시 전화 걸고 있어요.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0: 일반 전화거든요. 이런
1: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
0: 문자 한 보내시고 어디 가신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0: 예.
1: 다음 분.
0: 예.
1: 다음 분은 누구를 해야 될까? 자.
0: 예.
1: 오늘 전화할 분은 많이 있거든요.
0: 예.
1: 2937번.
0: 2937번. 예. 일반 전화 2937번. 일반 전화입니다.
1: 자, 2937번 님께 전화 드립니다. 나단 맞춰주셨고
3: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예, 끊은 거거든요.
0: 예.
1: 자,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볼까요?
0: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걸어야죠. 그래도
1: 자, 오늘 좀 험난하지만
0: 예.
1: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0: 예.
1: 해보겠습니다. 2937번 일반 전화 극동 방송이에요. 받아주세요. 와.
0: 2937번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로 지금 울리는데 받아주시면
1: 아이고 2937번 안 받으시네요.
0: 이런 참
1: 자, 자 그러면 예. 이번에는 이제 무교생 무교생 한번 해볼게요.
0: 와 이거 무교생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4631번님
3: 고객님 지금 가신
0: 4631번님 무교생인데 분명히 이분은 누가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또 뭐 우리 잘 아는 이야기니까 또
1: 자 무교생
0: 예
1: 무교생
0: 예
1: 자 신호 갑니다.
4: 네 여보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드디어 받아주셨습니다. 자 극동방송 네? 저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4: 네, 근무 중이에요.
1: 아, 근무 중이세요? 근데 근무 중에 어떻게 라디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아, 동생이 잠깐 들으라고 해가지고.
1: 동생이 잠깐 들으라고 해서. 네. 나단이라고 정답도 맞춰주셨고, 무교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4: 네.
1: 지금 교회를 안 다녀보셨나요?
4: 아니, 어렸을 때 다녀봤어요.
1: 어렸을 때 다녀봤어요. 동생이 네. 들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뭐 연락이 왔어요? 아니면 동생하고 네, 지금 같이 듣고 있나요?
4: 연락이 왔어요.
1: 연락이 와서 지금 한번 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4: 네.
1: 혹시 지금 그럼 방송 계속 듣고 있다가 전화 받았어요?
4: 아니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서요. 방송을 지금 못 듣고 있어요.
1: 아까 퀴즈 낼 때는 네. 방송을 들으셨군요.
4: 네, 네.
1: 오늘 방송 처음 들으셨겠네요?
4: 네.
1: 오.
0: 와.
1: 동생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4: 네.
1: 어느 지역이세요, 지금요?
4: 전주예요.
1: 전주.
0: 전주.

0: 동생도
1: 와.
0: 전주에 있어요?
2: 네.
0: 그렇구나. 어떻게 그래도 일하시는 거가 중간에 이렇게 잠깐 방송을 들으실 수 있나 봐요.
2: 네.
0: 다행입니다.
1: 아유,
0: 네.
1: 감사합니다.
0: 자, 어렸을 때
2: 지금
0: 그, 예.
2: 방송 중이세요?
1: 네, 생방이에요,
0: 예, 지금 이제
2: 아, 그래요?
0: 생방송 중에 전화 걸었어요.
2: 네네네.
0: 앞에 계속 다른 분들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4631번님이 지금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2: 아, 그래요?
0: 전화를 엄청 안 받으셔서, 예.
2: 네.
0: 아유, 애타고 있다가 딱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예.
2: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0: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은
2: 네.
0: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또 동생이 또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2: 혹시 주얼리는 뭔가요?
0: 주얼리는 이제 저희가 문자로 드리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2: 아,
0: 그럼 집으로
2: 그래요?
0: 배송되는.
2: 아,
0: 주얼리
2: 그렇구나.
0: 드려요?
2: 네.
0: 알겠습니다.
1: 아이, 저 동생도 줘요, 동생도.
0: 동생.
1: 동생.
0: 동생 지금, 동생이 지금 듣고 있겠네요.
2: 예.
0: 동생.
1: 동생도 돼요.
0: 동생, 동생 한번, 동생에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2: 동생아, 고마워.
0: 동생 이름도 한번 불러보면서, 네.
2: 윤지혜야.
0: 예. 지혜야 하면서 또 한번 해주세요.
2: 지혜야, 고마워.
1: 동생 것도 선물.
0: 동생 어떤 거? 동생은 어떤 거?
2: 동생도 같이 주얼리를
0: 동생도
2: 해주세요.
0: 주얼리. 알겠습니다.
1: 예.
0: 자, 동생도 주얼리. 자, 우리 4631번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예? 한번 그 교회 좀 다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 인생 살면서 해본 적 없으세요?
2: 아, 계속 동생이 교회 다니라고 하긴 하는 것도 있겠네요.
0: 예. 근데
1: 이럴 때
2: 어렸을 때
1: 동생
2: 다니고
1: 소원도 좀.
2: 막상 가려니까 좀 엄두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1: 아, 그럼
0: 막상
1: 동생하고
0: 가려니까.
1: 같이 가요.
0: 동생이 전주에
2: 동생의
0: 있다면서요?
2: 지역이, 동네가 좀
0: 아,
2: 틀려서요.
0: 동네가 좀
2: 그렇구나.
0: 달라서. 전주 어느 동네세요?
2: 아, 저는 서곡이고요.
1: 예.
0: 서곡.
2: 동생은 송천동이고요.
0: 아,
1: 아,
0: 그렇구나.
1: 거리가 좀
0: 그러면
1: 있구나.
0: 전주 서곡 쪽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소개시켜 드려 가지고 교회 다닐 수 있도록.
1: 예.
0: 근데 동생하고 같이 다니면 더 좋고.
1: 그렇죠. 아니, 동생이 아마 이 방송 들으면 동생한테 지금 제가 부탁을 할게요. 한달 정도 같이 언니하고 같이 교회 같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0: 예.
1: 교회 정착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교역자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0: 네네.
1: 예. 이렇게 해서.
2: 아무 안 그래도 아마 동생이 이거 듣고요.
0: 예.
2: 맞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1: 그렇지,
0: 그러니까.
1: 그렇지. 왜냐하면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예수 만나는 거거든요.
0: 그래요.
2: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4631번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동생이 얘기할 때 빼고도 살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나 분명히 하나님 찾을 때 있었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쵸?
2: 그렇긴 하죠.
1: 그럼요, 그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는 사실은요. 이제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0: 부모님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2: 엄마만 다녀요.
0: 엄마만.
1: 엄마만. 아, 어머니 큰 소원이 그럼.
0: 엄마도
1: 와.
0: 전주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2: 네.
1: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떨어지셨어요?
0: 그러니까.
2: 네?
0: 엄마 교회 가면 안 돼요?
2: 아, 엄마도 교회가
1: 멀어요?
0: 멀어요?
2: 아니, 차 타고 가긴 해야죠.
1: 아, 아니야. 반대로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0: 그러니까
1: 거꾸로.
0: 어머니를 모시고 엄마 교회를
1: 모시고.
0: 가든지 우리 동생 엄마 교회로 다시 다 모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한
1: 그렇지,
0: 달
1: 그것도
0: 동안은.
1: 예, 그한달 동안
0: 네.
1: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어머니 가장 큰 소원이 제가 볼 때는 이거거든요. 내 딸이 같이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거.
0: 그래요. 어머니는 혹시 극동방송 모르실까요?
2: 예.
0: 이번
2: 엄마가
0: 기회에.
2: 라디오를 잘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0: 그러면 어머니 선물도 하나. 어머니 만날 때
1: 예.
0: 가지고 갈 선물을 제가 드려야겠다.
1: 아, 그래. 완전 이게 곶감을 열었네.
0: 엄마는 선물 뭐 드릴까요? 아까
2: 아,
0: 거기서?
2: 엄마가.

0: 암이셔가지고요. 뭐좀 좋은 거 해주세요.
1: 좋은 거.
0: 그냥 검,
1: 뭐, 예. 뭐 유산균 뭐 이런 거 괜찮을까요?
0: 아, 네, 유산균 해주세요.
1: 오케이, 유산균.
2: 예. 네. 완전 오늘 국감 물은 열었네.
1: 유산균을 예, 우리 예. 4631번님한테 드릴 테니까 예. 그거 예. 들고 어머니한테 가서 예. 엄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2: 예. 아니야, 일부, 일부라도 가셔야지. 그러니까.
1: 저희 애쓰는 거 보십시오. 막 아, 네. 어떻게든 막 못 도망가게 하려고 지금.
2: 안 되면 제가 쫓아와서 같이 가고 싶어요.
1: 어떻게든 지금 가게 하려고 지금. 예. 네.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자 네. 기도 한번 하시죠. 목사님 같이 따라서.
2: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
2: 사랑의 하나님.
0: 예.
2: 저 따라 하시죠.
0: 저 따라. 예예.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2: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4631번님.
0: 네. 네.
1: 이번 주에 네. 어머니 모시고 효도도 하시고 하나님도 꼭 만나셔야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아, 이분은 약속 지키실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100% 그냥. 와.
1: 아니, 뭐 전주가 막 엄청 큰 땅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완전 어?
2: 아니 이쪽 끝에 이쪽 끝만 한 30분 가요.
1: 아, 그런가요?
2: 예. 그러니까 아니, 어쩔 수 없긴 한데.
1: 엄마도 다니고.
2: 그렇죠.
1: 동생도 다니니까.
2: 예.
1: 예.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2: 그렇죠.
1: 엄마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 뭐 몇 번 버스를 타지만.
1: 그러니까. 예. 예.
2: 이렇게 하시는 것도
1: 하긴
2: 괜찮을
1: 그런데
2: 것 같아요.
1: 뭐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제일 좋긴 하죠.
2: 예.
1: 제일 가까운 교회가 하지만 일단 처음에 첫발 뛰기가 어려우니까.
2: 그렇죠. 일단 들어가기가
1: 동생이나
2: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1: 엄마. 예. 아. 그 교회로 가시면 훨씬 더 어색함이 좀 예. 덜할 것 같네요.
2: 예, 맞아요. 예, 예. 일단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
1: 네, 네.
2: 그래야 예. 방법 천국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걸 스스로 보거든요.
1: 네, 네.
2: 예, 또 자, 있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예. 이번에
2: 이분도 무교예요.
1: 자, 예. 다른 분.
2: 예.
1: 오늘 뭐 무교 뭐 사기단 같은 아까 부부 사기단. 뭐 무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2: 6046번 아마 이게 아니고 이게 옆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오늘 참 어려운
1: 새끼라를 아는 분들이 예. 야 이렇게 나단이라고 보내 무교라고
2: 쌍문동도 보내 쌍문도 그러니까, 아닐까 싶어요.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네네.
1: 통화 지금 가능하시죠?
3: 네네.
1: 예예. 예. 아까 나단 무교라고 보내신 분 맞죠?
3: 네.
1: 본인이 무교 맞아요?
3: 아닌데요.
1: 그러면요?
3: 아 친구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건데 왜?
1: 아 친구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3: 네 문자 보내달라고 해서요.
1: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교 아니세요?
2: 교회 안 다니시냐?
1: 예? 예?
3: 기독교예요.
1: 기독교예요? 근데 네. 왜 무교라고 보내셨을까요?
3: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보내줬는데.
1: 아 친구가 나단 무교라고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3: 네.
1: 두 분 안 친하죠?
3: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지금
1: 아니
3: 제가
1: 지금 6046번님이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3: 누구요?
1: 그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교회 다닌다면서요.
3: 네네네.
1: 근데 그 친구분은 지금 전화 받으시는 6046번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3: 아 그래요?
1: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문자 보내세요 이건데 친구 너 교회 안 다니니까 무교라고 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3: 아, 그 뜻이었어요.
1: 예.
3: 문자 한 통만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1: 그러니까 그
3: 건데.
1: 친구는 교회 다니나요?
3: 네 다녀요.
1: 그러니까 이제 막 착각하셨나 봐요. 6046번님이 교회 현재 네. 다니고 있는 거를 모르시나 봐요.
3: 네.
2: 교회 잘 다니시죠?
3: 아 잘은 안 다닙니다.
1: 잘은 안 다니구나.
2: 잘은 1년에 한 번씩 네네네. 가시나 그럼?
1: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는데요?
3: 네?
1: 어떻게 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그런 거. 매주 안 가세요?
3: 매주 안 가요. 네.
1: 아,
3: 근데
1: 그래.
3: 이게 뭘까요? 지금 전화하신 게?
1: 이게 지금 극동방송이라고 들어봤어요? 극동방송이라고?
3: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1: 처음 들어봐요?

0: 네.
1: 이게 그 친구가 왜 보내라고 한줄 알겠네요. 매주 지금 못 가고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한것 같아요.
0: 네.
1: 그럼 매주 못 가시고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시는 겁니까?
0: 그냥 제가 뭐 힘들 때?
1: 힘들 때,
2: 힘들 때, 아,
1: 아,
2: 그래, 방학생이라
1: 힘들 때
2: 어쩔
1: 한
2: 수 없는
1: 1년에 진짜
2: 방학생.
1: 한두 번 가시는 거예요?
0: 네.
1: 아.
2: 아, 이제 이해됐습니다.
1: 그렇구나.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송구영 신예배 때.
2: 부활절 때.
1: 그런 때한 번씩
2: 신년
1: 가시나
2: 예배
1: 봐요.
2: 때.
1: 아닌가요?
0: 네,
1: 뭐,
0: 맞습니다.
1: 맞구나.
2: 들켰네.
1: 그러니까 친구가 보내라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지금 잘은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잘 다닐 수 있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기독교
0: 아, 네.
1: 방송, 극동 방송에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 아, 지역은 어디세요, 그런데요? 지역.
0: 아, 지역이요?
2: 예.
0: 전주예요.
2: 전주.
1: 전주.
2: 오늘 전주 폭 터졌네.
1: 그 전주
2: 아,
1: 그 내가 볼때 아까 그 동생
2: 예.
1: 보내라고 했던 언니 있잖아요.
2: 예.
1: 그 언니가 싹 보냈나 봐. 야, 너도 보내, 너도 보내, 너도 보내. 혹시 그 지금 그 보내라고 한 친구분이 윤뭐 지혜라고 했던가요?
2: 예.
1: 맞나요? 동일인물인가요?
0: 맞아요.
1: 맞나요?
0: 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1: 그 윤지혜님이 지금 동생한테도 보내라고 하고 친구한테도 보내라고 했구나.
0: 아, 그래요.
1: 아무튼 오늘
0: 맞아요.
1: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우리 6046번님이 오늘
0: 네.
1: 우연히 전화 연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전화 연결이 됐거든요.
0: 그래요.
1: 하나님이 6046번님을 선택하셨고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0: 깜짝 놀랐어요.
2: 아, 이게 지금
0: 이게 무슨
2: 생방송입니다.
0: 일인지.
2: 전국으로 다 나가는 생방송이거든요.
0: 아, 그래요?
2: 예,
0: 어머.
2: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야.
1: 네. 저희가 그리고 아까 이제 그좀 전에 통화된 분도
0: 네.
1: 윤지혜님의 이제 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2: 예.
1: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2: 예. 아,
1: 선물.
0: 네.
1: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그 다음에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2: 예.
0: 아, 그래요.
2: 예.
1: 여기서
0: 아, 첫
1: 고르신다면
0: 번째 거 할게요. 첫 번째 거.
1: 소곱창.
2: 예, 소곱창.
0: 네.
1: 예, 소곱창 전골로
2: 예.
1: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구글 링크 보내면 거기다가 이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겠고요.
0: 네.
1: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곳이 전주에 있는 교회죠?
0: 맞아요.
1: 혹시 교회 이름이
0: 아,
1: 얘기해 줄수 있나요?
0: 아니요.
1: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 끝나고 제가 따로 한번 전화할 테니까요. 자, 그
0: 아니요.
1: 교회를 이번 주부터 꼭 다시 가셔야 돼요, 이제. 예?
2: 예,
1: 꼭
2: 이제
1: 가자.
2: 제대로 가셔야죠, 이제.
1: 그러니까.
2: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1: 예.
2: 정말
1: 자,
2: 정말.
1: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2: 예, 첫 달에 기도하겠습니다.
1: 예.
2: 좋으신 하나님, 저
1: 자.
2: 따라 기도하시죠.
0: 네.
2: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2: 아우, 감사합니다.
1: 아멘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멘이에요.
0: 네.
1: 자, 우리 6046번님,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교회를 가끔 이렇게 가신다고 했지만요.
0: 네.
1: 한번 꾸준히, 교회를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0: 이게 좀 아시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혹시 복음 아세요? 6046번님? 천국 가는 방법?
1: 깊지 않습니다.
0: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아세요?
1: 네.
0: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1: 아, 잘 모릅니다.
0: 자,
1: 네.
0: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2: 천국은 오직 예수님 믿으면 돼요.
1: 네.
2: 그거 하나 길밖에 없어요.
0: 예.
2: 성경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부르신다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잔치에 예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갈수 있거든요.
0: 예. 그래요. 그 우리가 성경에도 나왔듯이 착한 행실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6046번님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수 있거든요.
2: 그럼요.
0: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윤지혜님, 아마
2: 아마
0: 이제 방송 끝나면 이따가 전화 올 겁니다. 전화 오면은 같이 서로 이렇게 합의하셔가지고, 예. 그 친구와 함께 그 교회를 꼭 이번 주부터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 알겠습니다.
0: 그 1년에 한두 번 가시는 그 교회 그쪽으로 가셔도 좋고요. 예.
1: 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2: 예.
1: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예. 와.
0: 오늘 무교가 많은데
2: 예.
0: 전화해 보면 다 우리 윤지혜님
2: 다 보냈지만
0: 다
2: 갑자기 막뻥
0: 신청한 게
2: 터졌어요, 저.
0: 아닌가 모른. 예.
2: 예. 오늘 지금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0: 그러니까 와.
2: 무교가.
0: 오, 엄청 뿌렸나 봐요.
2: 예.
0: 무교라고 보내 이러면서.
2: 예. 완전히.
0: 그러니까.
2: 예.
0: 자, 그러면 그래도
2: 그래도 또,
0: 그래도
2: 또.
0: 우리가 전화해야죠.
2: 예, 해야죠.
0: 아,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2: 이게.
0: 시간이
2: 예.
0: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좀 애매하네요. 아.
2: 이거
0: 이게 더
2: 어떡하지?
0: 있는데 방송 끝나고 목사님 저하고 함께 또 전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2: 예.
0: 자, 오늘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전화했는데
2: 왜?
0: 안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2: 예.
0: 아예 아까 그 이어폰에서 바꾸다가
2: 예.
0: 전화 통화 안된 분도 계시는데
2: 예.
0: 꼭 방송 끝나고 나서 꼭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
2: 예.
0: 오늘 무교나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2: 예. 예.
0: 무조건 선물을 드리겠고 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자매 아름다워요. 꼭 함께 교회 나가시길
2: 예.
0: 바란다고.
2: 뭐
0: 한
2: 같이.
0: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두분 애쓰시는 모습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주에 그분 꼭 가실 것 같아요.
2: 가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0: 그러니까요. 와.
2: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0: 예.
2: 지금요.
0: 전주 땅에 전도의 부흥이 활활 타오르기를.
2: 그러면 이곳은 그렇게 될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집에서 방송은 많이 듣고 있다. 항상 진행하시는 PD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9202번님이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2: 서프라이즈.
0: 아, 와. 계약하신 분도 있네요, 이렇게. 우리 2251번님 지난 4월에 통화했던 분인데, 이분도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 가는 차 안에서 윤아, 윤호, 윤서, 윤희 4남매하고 듣고 계신다고 목사님의 힘찬 목소리에 둘째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0: 예. 자,
2: 감사합니다.
0: 50대 마지막 생일 우리 부산 개인 택시 기사님 김기덕 기사님
2: 예,
0: 고맙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2: 아유,
0: 자,
2: 축하합니다.
0: 오늘도 다 저희가 사연을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는 김인수였어요.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0: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울과 바나바는 수행원 마가라 하는 요한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20km 남쪽 도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100km 떨어진 구브로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섬의 도시 살라미아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브로섬은 아주 큰 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쪽 살라미 도시에서 서쪽 끝에 바보라는 도시까지 180km 섬을 관통해서 반대편 바보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지만 파포스라 그럽니다. 도시 그 바보에서 구브로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고 또 유대인이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는 이 총독 옆에서 보좌했던 마술사는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총독 옆에 보좌하던 마술사는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바울은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마술사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대적하고 방해했던 마술사는 무력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총독이 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과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술사의 방해와 대적은 오히려 총독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놨던 마술사를 맹인으로 만들므로써 그리고 총독이 오히려 복음을 듣게 되고 총독에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신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화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당한 화를 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이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 때 겪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과 믿음과 사랑을 붙들고 그것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화를 복으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충분히 믿으시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죽음이라는 화를 영생이라는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은 죄도 없이 모함을 당해서 처형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순교자가 있습니다. 순교자는 억울한 죽음이라는 화를 당합니다. 억울한 죽음이라는 화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천국이라는 영생의 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화를 입을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좌절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화를 겪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세상의 거짓 평안, 여러분 세상의 거짓 평안 이 단어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아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시고 묵묵히 고난을 겪더라도 억울한 화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있어서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게 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도팀이 구브로 섬에 왔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만났고 마술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마술사의 회방이 있었지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마술사를 눈멀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성경은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로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12장까지 13장 초반까지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바울의 전도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는 전도팀은 이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13절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 속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앞에가 나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말했어요. 바나바가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뀐 겁니다. 이걸 직역하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전도팀의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팀이 어쩌면 바나바의 전도팀이 바울의 전도팀

0: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이 전도팀의 리더가 출발할 때는 바나바였어요. 처음부터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여기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면서부터 리더가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리더는 바나바가 계속 리더인데 팀의 중심이 바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팀의 중심이 바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 말을 직역하면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도팀의 중심이 바울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와서 전도팀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는가? 성경에서 단서를 찾으면 성령께서 바울을 중심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이 바뀌게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할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여 대적하는 마술사를 눈멀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가 아닌 바울을 통해서 마술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바나바가 리더였고 중심이었는데 바나바가 아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또는 위아래 지위관계에 속해져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님이든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31장 11째의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 31장입니다.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다섯 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31장입니다.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애굽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애굽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패망을 예견하도록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나가신 권세와 풍요로 열국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아수르의 흥망을 통하여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애굽의 멸망의 당일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 아수르의 영광을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교만으로 인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 아수르의 멸망을 음부로 내려간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교만에 빠진 바로에게 아수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고함과 동시에 애굽이 아수르와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에스겔과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11년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기 1개월 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극도의 피폐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실한 성도들도 거듭되는 시련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 회의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심판이 애굽에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택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교만하고 악의에 찬 이방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언약 백성을 위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은 아수르의 번영과 패망에 대해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커다란 나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3절에서 9절 아수르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모든 나무보다 높습니다. 많은 새와 동물의 서식체가 될 정도로 장대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서 18절 나중에는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와 같이 아수르의 흥망을 선명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애굽으로 하여금 현재의 영광에 안주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자신의 경제적 풍요를 믿고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시도하다가 철저한 파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낙관적인 상황 속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망각한 이 아수르의 패망을 선명하게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아수르의 영화와 패배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임을 선언한 압달락에 이어지는 본달락은 아수르의 형통함과 멸망을 비유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애굽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찬란한 문명

강성을 자랑하고 있던 대국이었습니다. 특히 바로는 자신의 강성함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져 스스로 신적 존재로 숭배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만에 대해 선지자는 앗수르의 예를 들어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지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바로에게 예언이 전달됐습니다. 3절에서 9절 앗수르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4절 앗수르의 폐망을 언급합니다. 어떤 존재이든지 자신의 강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달락 2절과 3절 커다란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여 거의 찬미에 가까울 정도로 앗수르와 애굽의 왕권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애굽과 앗수르의 패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충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절에서 9절 에스겔은 앗수르 왕의 위엄을 장대한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대단히 단단하고 키가 다른 나무보다 훨씬 큰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무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아 가지를 많이 뻗었습니다. 많은 새와 짐승들의 피난처여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앗수르가 비옥한 토양과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많이 확장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앗수르 왕에게 충성을 약속했습니다. 앗수르의 힘을 빌려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타 국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앗수르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함으로써 주어진 혜택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대국이라고 교만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10절에서 14절 에스겔은 어떤 나무보다도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앗수르가 파멸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앗수르는 자신의 힘과 권위를 과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앗수르를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앗수르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스키티아 및 메대와 상호 동맹을 맺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썼지만 막강한 힘으로 부상하는 바벨론의 세력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훨씬 능가하는 세력으로 영향을 갖춘 앗수르를 나무 자르듯이 찍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세력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두로 등도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앗수르의 종국과 애굽이 받을 교훈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앗수르의 종국을 음부에 내려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열국은 앗수르의 몰락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만약 그토록 강한 백향목이 쓰러졌다면 어찌 그보다 약한 나무들이 견디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6절과 12절 이미 멸망당한 자들은 오히려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앗수르보다 미약한 자들도 이제는 앗수르와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커다란 안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15절에서 17절 앗수르의 멸망 소식이 전해짐을 설명합니다. 18절 앗수르가 애굽의 교훈거리가 됨을 말씀합니다. 애굽보다 더욱 강대한 앗수르의 최후를 통해서 애굽이 당한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교만한 자의 결국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장은 앗수르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의 나라들은 앗수르의 멸망을 애곡하며 더욱 세잔해졌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재물과 군사력을 가진 앗수르의 멸망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슬픔과 낙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동일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하에 있는 왕들은 32장 31절, 이사야 14장 9절과 10절, 앗수르 왕과 귀족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죽어서 음부에 온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0: 강대한 아수르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애굽에게 커다란 경고를 안겨주었습니다. 애굽은 아수르와 동일하게 지하에 내려갈 것이며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수르나 애굽이 당대의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단변에 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강대국일지라도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인간의 강대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영구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신속히 처벌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간은 불의가 승리하는 세태 속에서도 여전히 공의로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섯째, 땅의 모든 영광은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일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세상은 성공과 소유를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 가르칩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문 앞에는 세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과 관심이 자신에게 모였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의 눈을 오직 예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복음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 높인 충성에 있었습니다. 오늘 첫 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국립합창단의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높아지려 하기보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만 높일 때 주님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신이 높아지지 맙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수잔 맥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또 소박이 노래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음악고 플로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날마다 나를 통해 믿음의 백성을 통해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조용히 충성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비추는 겸손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한사랑교회 김은율 학생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후서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둠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바라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그것은 너희를 그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살아계셔서 고마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행복의 철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행복에 관한 책 한 권을 읽고 레포트를 쓰게 했습니다. 책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지 말고 책 내용을 거울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쓰게 했습니다. 맨 처음 읽은 레포트는 한 여학생의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썼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여러 형제와 더불어 힘겹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멋진 여성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허락을 받지 못한 여성은 집을 나와 사랑하는 남성과 함께 살림을 차렸고 또 부모님의 허락을 얻으려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 잘 살았습니다. 레포트를 쓴 학생은 부모님의 이 사건을 사랑의 도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부한 러브스토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그 학생이 자신의 탄생을 결혼

0: 나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표현한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누군가에게는 축복받지 못하는 아기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한갓 수단으로서 태어났다. 자신의 존재는 도구였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저는 한 친구를 곧바로 떠올렸습니다. 제 친구는 첫돌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살하셨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이후에 재혼하셨고 친구는 새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친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서 오랫동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를 과부로 만들려면 왜 결혼을 했지? 죽는 순간에 자기 아들이 눈에 밟히지는 않았을까? 나를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었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제 친구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또 한동안 자기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나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가졌습니다. 친구는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생각했던 복수는 돌아가셨을 때의 아버지 나이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엉뚱한 형태의 복수였다 싶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딸의 관점에서 자신의 혼전 임신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아들의 관점에서 부친의 자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자살은 누군가에게 폭력이고 평생의 짐이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못 죽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의 경험을 통해 보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삶이 척박하건 순탄하건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을 레포트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돌려주었습니다. 학생은 큰 축복과 사랑을 이미 받았을 거예요 라고요.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학생의 글 행간에서 표현되지 않은 다음 말을 이미 읽었습니다.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 전속유성 합창단 교회 순회 찬양 예배가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로 여수제일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는 6월 21일 주일 여수제일교회 오후 2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속유성 합창단에서는 올해 하반기 교회 순회 찬양 예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속유성 합창단의 방문을 원하는 교회는 전화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 열방교회는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집회란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나기도원 임마누엘 교회 박일의 원장 목사 강주성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9472-5387, 9472-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희망의 개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집단농장을 시찰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돼지들이 살이 포동포동 오른 모습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위원장 동무가 돼지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노동신문이 이것을 기사하는데 제목을 정하는데 참 예를 먹었습니다. 위원장 동지께서 돼지들과 함께 계시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돼지들이 위원장 동지와 함께 있다, 이거는 더 아닌 것 같고, 결국 그날 밤 신문이 발간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왼쪽부터 세 번째가 위원장 동지이시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아직도 식량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에 비춰지는 지도자나 고위 간부들의 그런 모습은 넉넉한 외모에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간 속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독일 선교 아울리치 여정에 북에서 나온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조선 여성들은 돈을 주고 살을 뺀다지요. 북으로 오시라요. 며칠만 살면 기름기가 쫙 빠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조선에서는 살 빠지는 약을 사 먹지만 북조선에서는 살 찌는 약을 사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서 속히 북녘 땅에 희망의 바람, 복음의 바람이 불어와서, 복음 통일 이루어서 우리 민족이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 없는 북녘 땅과 다름없는, 정말 희망 없는 땅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 장소 가운데에서 정말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단 한 사람만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잔인한 경쟁 시스템 아래서 병든 사람들, 그야말로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들이 기약 없는 거짓 희망에 희망 고문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세상에 그 어떤 경쟁 방식처럼 선착순도 아니고 소수만의 그런 비밀도 아닙니다. 스스로 연못에 뛰어들 힘조차 없어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가에 드러누워 있던 그 병자에게 절망의 인생의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절대 절망의 인생 가운데 절대 희망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절망의 벽에 갇혀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절대 희망이신 그 예수님의 개입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 삶의 자리와 세상을 향해 예수 소망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 아멘.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연못입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주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부서지고 다 떨어져 나간 성문을 중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리베일드, 다시 만들어서 달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문들이 10개가 등장하는데 그 10개의 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 가장 먼저 재건한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 번제드릴 때 사용할 희생제물인 어린 양을 끌고 성 안으로

하는 문입니다. 바로 이 문은 어린 양을 통한 속죄와 구원을 상징하는 문이죠.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트와 또 인자, 은혜, 인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생겨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실제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풍경은 자비나 친절이나 은혜 이런 것들과는 너무나도 먼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데 바로 그때 맨 처음 1등으로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1등만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기, 질투, 경쟁, 험담, 서로를 짓밟고 달려가는 그야말로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은혜가 없는 은혜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명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 명절에는 기쁨과 또한 또 많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명절에도 전혀 즐길 수 없는 병자들, 또 병들어 아파하는 이들, 신음하는 이들이 있는 절망의 그늘진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다섯 개의 행각이 있다 그랬어요. 행각이 뭔가 하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 팔각정이나 정자같이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정자나 팔각정이 다섯 개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상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화려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규모를 자랑하고 또 건물과 시설 등 보여지는 모습은 그럴싸한데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아파하는 이들, 인생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정작 자비가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 그래서 능력도 없는 곳, 그런 이름뿐인 교회는 아닌가? 승리자만, 성공자만, 1등만, 최고만 기억하는 곳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런 곳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비 없는 자비의 집, 은혜 없는 은혜의 집에 은혜의 본체이시고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 바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시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다녔어요. 또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지만 나귀를 탄다고 해서 대단히 시간이 단축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서울인 그 예루살렘에 가셨으니 얼마나 볼 일도 많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 같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사역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벌써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첫 목회지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안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임재 묵상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성경을 펼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0: 영적 상상과 영적 환상 가운데 제가 그 장면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저는 저 멀찍이 행각 뒤에 숨어서 이 장면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생생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각본대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각 뒤에 숨어있는 저 있는 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고침받아야 될 사람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입니다. 예수님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혹시 저에게 물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고치셔야 할 주인공은 저기 드러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고목사 너에게 묻는 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순간 주님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 긍휼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에 제 속에 깊이 깊이 눌러두었던, 숨겨두었던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절망감과 그런 모든 감정들이 일순간에 올라왔어요. 주님 앞에서 두 다리를 뻗고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네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네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느냐,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지금 네가 나에게 들고 나온 그 기도에 대한 처절함이 있느냐, 필사적인 것이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오늘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시편 62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0: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한숨을 거두고 세상의 희망 고문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산소망 대신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0: 아멘.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이 병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며 예수님의 물음과는 전혀 초점이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호하고도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복잡한 수단과 방법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수십 년 묶여있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대단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리라고 하는 것은 깔개, 매트, 또 어떤 번역을 보니까 침낭,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이 병자가 지난 38년 동안 깔아뭉개고 드러누워 있었던 세상의 의지처요, 또한 운명과 탄식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이제 거짓된 희망고문에 얽매여 있던 그 절망의 자리를 치워버려라, 내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병자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반문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에 38년 동안 그를 묶고 있던 질병의 사슬이 끊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앞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 통일선교 아울리치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24명의 단원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단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MBTI 유형 중에 I이고 혈액형까지 A형인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평소에 철학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깥은 위험하다 이런 게 철학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집과 직장과 교회 외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 모집 광고를 하는데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이상하다. 밖은 위험한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순종하라는 그런 그 울림이 오는 거예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밖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 결심을 하고 가장 위험한 북중 접경 지역 선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동참했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번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북중 접경 지역에 가게 되면 가이드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조선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 현지인이면서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를 지도하고 안내한 가이드는 중국 현지인인데 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족이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가 했더니 그 부모가요 중국인인데 평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대학까지 나와서 치기공사로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30살이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치기공사기 때문에 그 기술 가지고 중국에서 살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중국인이지만 내 태를 묻은 내 고향이 북한인데 내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통일 선교를 협력하는 단체에 중국 단동에 있는 현지 법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통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한 말 중에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제 가슴을 울린 말이 있었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고향 사람들 생각하면 뭐라도 보내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라도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 3주 전에 우연히 한 드라마 쇼츠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었어요. 여종이 자기 주인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나라의 왕비 중전이 찾아와서 그 주인을 호되게 꾸짖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을 때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겁탈당한 그 여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뒷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전이 있을 때는 그 주인이 꼼짝 못하지만 중전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고적을 자기가 또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사정을 냈습니다. 그때 중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여종을 끌어안고 그 여종을 책임져주고 돌보아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주님께서 38년 된 질병의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병자에게 찾아가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절대 절망의 인생을 절대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이미 네 인생에 끼어들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영 죽을 죄로 인해 사탄의 정죄 아래 고통받던 아무런 소망 없는 절대 절망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절대 희망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꿔주셨어요.
주님이 이미

0: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끼어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절망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미 끼어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과 삶의 자리에 예수 소망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5-1900번 금당 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김용환입니다. 어제는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매년 한 차례씩 연례 행사처럼 하는 방송이지만 할 때마다 참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참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송입니다. 셋째 혀로 무언가 은혜를

끼치고 또 설득을 하고 해서 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시작하기 전에는 두렵고 참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송 선교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사역인지 그 사랑과 격려를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파로 또 기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7시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섰는데요. 한 할머니 권사님이 사무실에 와 계셨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그 봉투에는 기적헌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요. 대기 여천인데 헌금을 방송사에 전달하시려고 일부러 버스를 타고 40여 분 걸리는 거리를 오신 거였습니다. 한눈에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권사님은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받기가 너무나 죄송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에 또 그것이 권사님의 믿음이었기에 감사히 받고 또 권사님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때론 주는 것도 힘들지만 받는 것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즐거이 헌신한 방송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요.

0: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제 방송 함께 하신 우리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가진 재물로 또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죠. 주는 것도 또 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고요. 또 그것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인생의 결핍과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전파 선교사님들과 함께 잘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성원 보내주시고요. 애청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6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평생을 다음 세대 사역을 해오신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잠시 후에 모실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을 등대 옆에 위치한 짓드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바로 주일학교, 즉 다음 세대의 회복일 텐데요. 과거 뜨거운 신앙의 뿌리와 또 순교의 신앙을 간직한 이 호남 지역 역시 인구 감소와 또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어린이 복음화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위기를 맞고

0: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을 어린이 부흥사역에 매진해 오신 교회학교 성경연구소 대표이신 박연훈 목사님 모시고 호남권 다음 세대를 깨울 영적 대안 또 이번 여름에 준비된 특별한 영적 성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텐션이 다르시네요.
1: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0: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한평생 어린이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박연훈 목사입니다. 호남 지역은 제가 광주에서 1년, 네. 또 순천 주성교회에서 1년 사역을 한 좋은 추억이 있어서 네. 오늘 남다른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는 주제를 같이 나누는 공감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네. 아, 순천 주성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셨었군요.
1: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예술신학교를 20여 년 잘 운영하고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너는 이제 이 일을 그만해라. 이제 너의 헌신으로 한국교회 찬양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네. 사역자도 많이 세워졌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음 세대다. 아. 해서 이제 제가 방향을 틀고 그때 뭐 여러 지인들이 아 늦지 않았으니 담임 목회를 해라. 네. 이런 또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뭐 24살부터 이 다음 세대에 헌신해서 같이 학교랑 하다가 오히려 집중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예, 담임 목회를 거절하고 이 어린이 사역에 매진했는데 지금 와보면 네. 하나님의 또 거룩한 계획이 있었다. 공감할 만큼. 왜냐하면 그때 바로 5년의 기도 기간을 마치고 제가 감리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광주에 있는 새희망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려고 하는데 당신이 를 추천받았다. 네. 감리교 목사지만 우리는 통합직 교회인데 당신이 교단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당신을 초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청병을 받아서 새희망교회에서 처음으로 학교 합전도를 시작했고 네. 한 9개월 헌신하는 동안에 25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한 네. 지금 15년 얘기니까요. 네. 뭐 불과 한 10여 년 전 일인데 그 일을 계기로 다음 세대 사역에 막 안 된다 이제 될까 이런 시점에 그런 25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열매를 주심으로 바로 그 다음 해에 순천주성교회에 목회하던 교육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옮기게 돼서 급하게 목사님께서 SOS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네. 호남권에 내려왔으니 우리 교회에서 좀 수고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천수성교회 그 문영찬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셔.
0: 맞습니다. 네.
1: 서울에 꽃동산 교회가 있다면 네. 지방에서 교회학교로 부흥한 교회가 순천주성교회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네. 많은 교회가 탐방 오기도 하셨고 네. 네. 거기서 1년 동안 저는 그야말로 화수목금 전략적인 등교길 전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학교합전도에 대한 노하우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어서 그래요. 기쁩니다. 오늘 네. 또 하나님께서 큰 영감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때 길을 열어주시는 대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네. 지금 꽃동산 교회에 비견해 주셨는데 순천 주성교회가
1: 그렇습니다.
0: 예, 어린 사역으로 참 유명한 교회예요. 네. 어디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1: 물론입니다.
0: 그렇죠.
1: 네. 네.
0: 문영찬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1: 그렇습니다.
0: 박연훈 목사님은 전라도하고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
1: 그렇습니다. 네. 네.
0: 자, 뭐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제 어린이 그 사역 세미나

0: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도 타격이지만 교회학교 아동부는 그야말로 폭풍을 몰아쳤다고 할까요?
1: 네.
0: 왜냐하면 정서 자체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1: 그 주일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0: 네네. 그래서 네. 예전에는 부모님들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1: 네.
0: 지금은 다니는 애도 잘 다니는 애도 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네. 그런 경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제가 이제 벌써 6개월 됐는데 민규라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안 다니세요. 근데 이 아이가 믿음으로 전철 타고 와요.
1: 아, 네. 몇 학년인데요?
0: 6학년요.
1: 아.
0: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나마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1: 네.
0: 그런 이제 열매를 얻은 건데.
1: 그럼 민규는 부모님도 전도하겠는데요?
0: 이제 올 여름에 네. 이 아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1: 네. 네,
0: 반장으로 임명됐거든요.
1: 네,
0: 저는 이제 교회를 가면 기존의 로버트 레이크스가 1780년대 창안한 썬데이 스쿨
1: 네.
0: 그 시대의 영국 상황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완전히 팬데믹 이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지난 11년 동안 다섯 개 교단
1: 네.
0: 제가 감리교 목사이고 협성대 출신인데 공부를 총신대까지 했어요. 초기파 사역 때문에.
1: 네. 네.
0: 그래서 감리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 세대 첫 사역을 통합측인 세희망교회에서 했죠. 춘천 주정교회도 통합측이죠.
1: 네.
0: 이렇게 다섯 개 교단 아홉 개 교회를 코칭했어요. 세희망교회를 출발로 해서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다 보니 아 이렇게 해서 안 됐었구나. 이제는 옷을 갈아입어야 해. 하면서 저는 올해 아주 작심을 하고
1: 네.
0: 송도주예수교회 1월부터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블로그에 포스팅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12월이 지나서 내년 2월 3월이면 책으로 출판해서 한국교회에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교회학교가 안 되는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고 이렇게 대안했어요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러한 일 자체를 하느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고 생각해 보세요. 감독의 목사가 어떻게 통합책이며 고신이며 기성이며 타교단에 이렇게 교회학교 전문 목사로 코칭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1: 네.
0: 그리고 감사하게도 통계를 말씀드리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공감을 하실 건데 9년 10년을 지나면서 제가 전도한 아이는 거의 수만 명에 다다르고요. 전도되어서 교회에 등록한 숫자만 1,100명이 넘어요.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전남 동부 지역만 해도 이 여수 지역이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생태계가 바뀌어져서 여긴 장로교회로 말하면 노회 구성을 볼 때 30개 교회 내지 40개 교회가 노회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1: 네.
0: 통계적으로 40개의 교회 중에서 교회학교 아동부를 운영하는 교회가 과연 20%가 넘겠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강원도는 벌써 10% 미만으로 갔고요.
1: 아, 그래요?
0: 지금은 통계적으로 볼 때 1%.
1: 1%요?
0: 네.
1: 너무 낮게
0: 너무 놀라셨겠죠?
1: 네. 네.
0: 3년 전에 공식적인 통합측의 통계가 3%예요.
1: 아.
0: 네. 그 지금은 1%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1: 네.
0: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목회자님들과 선생님들 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시 전략을 수정해야 하지?
1: 네.
0: 이런 질문을 저에게 바로 하신다면
1: 네.
0: 저는 이렇게 바로 답변 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교회학교 아동부에 대한 부흥에 선생님들만 교육자들만 발을 동동 굴렀단 말이에요.
1: 네.
0: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 교인이 매진해야 해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1: 그러니까 전 교회적으로 이 일에 그렇죠. 달려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0: 네. 예를 들면
1: 네.
0: 송도 주예수교회에서 이번에 6월 28일 날 VIP 초청 축제를 해요.
1: 네.
0: 교회마다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0: 이게 뭐냐면 지금 400여 명을 VIP를 작정했는데 VIP 작정에서 대부분의 속회가 감독회니까 속회로 운영돼 있죠. 장로교회는 구역회 내지 세일이잖아요. 여기에서 작정할 때 우선순위를 초등학생에 둔 거예요.
1: VIP,
0: 그럼요. 다르죠.
1: 다르네요.
0: 초등학생은 작정하기가 더 쉬워요. 앞집에 사는 초등학생, 자주 가는 식당에, 집에 초등학생. 저도 용인에서 작년에 사역할 때는 갈비집이 있는데 교사들이 회식할 때 일부러 그 식당에 가서 지난번에 70 얼마어치를 팔아드렸어요. 그 집에 아이가 다섯이에요. 그러면서 끝나고 꼭 보내주세요 해서 사장님 아이가 다섯 명 모두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 교인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윗집에 누가 있지? 앞집에 누가 있지? 내 단골집에 아이가 있나? 이렇게 체크해서 VIP를 작정하면 관계 전도로 데려오는 거죠. 스타 위주가 아니라 옛날에 뭐 탤런트 부르고 뭐 가수 부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당일만 모였다가 안 나오는
1: 그렇죠.
0: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1: 결국은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0: 물론이죠.
1: 생각이
0: 그렇기 때문에
1: 드네요.
0: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여수 지역은 다행히 송도 주 예수교회 담임 목사이신 신바울 목사님께서 이 피켓 전도 세미나를 벌써 두 차례 했어요. 그만큼 생생하게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 전도를 하고, 저희는 이 피켓 전도가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아예 전략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물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명찰.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거죠.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선생님인지. 그 다음에 피켓. 어느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배너에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 캠페인, 뭐 인사 잘하기 캠페인,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문구를 쓰지 않아도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이 캠페인 전도가 요즘 아주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고, 심지어 학교장께서 목사님, 제가 할 일을 목사님께서 해 주시네요 하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건넨 지역이 바로 이 호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캠페인 할 건데 우리가 금지하는 게 있다. 특히 이름을 묻는다거나 전화번호를 소위 딴다거나 또 전도지를 강제적으로 전달해 준다거나 이런 행위를 안 한다. 간식조차 안 나눠준다. 우린 단순히 캠페인을 한다. 이렇게 해서 공감을 얻는 전도 방법을 여기서 제가 실제적으로 진행했던 지역입니다.
1: 우리 박연우 목사님께서 지금 송도 주예수교회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목사님께서 지금 송도 주예수교회 뉴 선데이 스쿨 코칭 목사님으로 계세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생생한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0: 그렇죠.
1: 이 피켓 전도에 대한 궁금한 뭐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또 블로그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좀
0: 그럼요.
1: 아실 수 있으실까요?
0: 네, 그럼요.
1: 목사님 블로그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0: 그렇죠.
1: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0: 어캠 치면 나옵니다.
1: 어캠?
0: 네.
1: 아, 어캠.
0: 어린이 은혜
1: 어린이.
0: 캠프 블로그인데 거기에 제가 이번에 아예 작정하고 송도 주 예수교회의 스토리를 매주 간격으로 사진 자료와 실제 이 사례들을 올리고 있어요.
1: 그래요.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캠, 어린이 캠프의 준말입니다. 어캠 블로그를 통해서
0: 송도 주
1: 정보를.
0: 예수교회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행복한 진행 즐거운 라디오 초대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연훈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여름 성경학교 교가 들으셨습니다. 캔송 키즈 앨범 중에서 들으셨는데요. 목사님 옛날에는 이 곡이 참 많이 울려 퍼졌었는데 교회들마다.
1: 글쎄 말이에요. 네,
0: 좀 안타깝습니다.
1: 네, 여름 방학 네. 되면 뭐 무조건인데 네. 지금은 이 노래가 사라지고 있어서 네. 다시 울려 퍼지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0: 네.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캠프 좋은 캠프를 마련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0: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당면한 네. 어려움들 또 한국 교회가 실패한 요인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대안으로 마련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 캠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1: 네네. 아이들의 인구 감소와 교회 출석 수가 줄어드는 것도 위기지만
0: 네.
1: 이미 교회에 남아 있는 아이들의 신앙의 질이 너무 낮다는 것.
0: 네.
1: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 바로 어린이 은혜 캠프예요.
0: 네.
1: 그러니까 사춘기 전에 아이가 눈물 쏟으며 예수님의 대속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0: 네.
1: 그 영접의 사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 은혜 캠프였어요. 보통 이제 지방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의 그 아주 제대로 된 그런 캠프를 참석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걸려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0: 그렇죠.
1: 저는 서울에서 열고 있는 콘텐츠 그대로 강사진 그대로 저도 직접 내려와서 개회, 저녁 2번, 폐회 이렇게 4번 설교를 직접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이 은혜 캠프가 호남 지역에 세팅된 이유예요.
0: 아.
1: 그래서 시설도 네. 요즘에는 대학 시설도 좋지만 아이들이 그 대학 볕에 막 300m, 500m를 걸으면 안 되니까
0: 네.
1: 최고의 시설 예산이 좀 들어도 호남 지역에는 화순에 가면 금호 화순 스파 리조트라고 하는 엄청난 리조트가 있어요.
0: 네. 네,
1: 프리미엄 리조트에서 수차례 개최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이 장소에서 7월 24일에서 25일 1박 2일을 요즘 좋아해서
0: 네.
1: 이렇게 한번 있고 8월 10날에서 12일까지 아이들이 보다 더 기도도 깊이 하고 신앙의 완숙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들은 2박 3일을 선택해서 8월 10날에서 12일 월, 화, 수 이렇게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요. 이 두 일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일정이 두 개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7월에 네. 한번 있는데 7월 네,
1: 1박 2일.
0: 네.
1: 네, 24일에서 25일.
0: 24일에서 25일.
1: 네, 네.
0: 1박 2일 일정이 있고요.
1: 네, 이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0: 네.
1: 12시에 점심 먹고 마치면 이 호남권에서 가장 버라이어티한 워터파크가 이 화순에

0: 있습니다.
1: 네.
0: 아쿠아리움이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3시간에서 4시간 선생님과 함께 물놀이 추억을 담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귀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을 원하는 교회는 24일, 25일 일정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그렇지 않으면 2박 3일은 둘째 날 오후에 이 아쿠아리움을 가지고 낮잠 자고 둘째 날 저녁 마가다라빵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1: 네. 주제가 있나요?
0: 저희는 이제 특징이 주제가 있다는 건데요.
1: 네.
0: 작년에는 기도하는 다음 세대.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 전에는 지도자를 꿈꾸라.
1: 네.
0: 아, 그래서 시대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어서 주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1: 네.
0: 보통 6개월에서 1년 전에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옥에 대한 전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옥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놀림을 당하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제가 31년째 올해 이 어린이 전문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쭉 주제를 살펴보니까 제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 안 한 건 아닌데 아예 주제로 선정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올해는 천국과는 네 가지 비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천국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네 번에 걸친 아주 깊이 있는 설교로
1: 네.
0: 아이들에게 제시하려고 천국과는 네 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어린이 캠프인데 이게 대상이 그러면 초등학생인가요?
0: 그렇습니다. 5세에서 13세.
1: 5세에서 13세.
0: 네네.
1: 꽤 범위가 넓네요.
0: 그렇습니다. 영유치부 아이들도 되더라고요.
1: 네.
0: 영유치부 아이들이 따로 갈 캠프가 없기 때문에
1: 네.
0: 저희 어린이 캠프에 오시면 특별히 아이들 앞자리에 앉혀서 말씀도 잘 듣고
1: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반응을 하나요?
0: 그게 어린이 은혜 캠프의 특징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은 이제 좌석을 세팅하지만 예전에는 1,000명씩 팬데믹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500명 제한이에요.
1: 네.
0: 저희 캠프의 특징인데 예전에 보통 1,000명 뭐 1,500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1: 네.
0: 그럼 바닥에 아이들이 카펫에 앉혀놓으면 아이들이 점점점 설교를 들으면서 앞으로 당겨 앉아요. 그만큼 설교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1: 은혜도 사모하고.
0: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입으로 스스로 아멘을 해요. 예.
1: 네.
0: 이게 저희 어린이 은혜 캠프의 특징인데 그만큼 설교가 애니메이션과 PPT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에
1: 네.
0: 또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어린이 캠프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이 하나님과의 그 진한 추억을 만드는
0: 그렇죠.
1: 네, 그런 자리다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금식 기도 훈련이라고 있어요.
0: 네. 선생님들이 놀라기도 하는데요.
1: 이게 네. 아이들이 금식 기도가 요즘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참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드는데
0: 네네.
1: 아이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1박 2일이나 2박 3일도 모두 12시간 금식을 해요.
1: 12시간 금식이요?
0: 네네. 그러니까 첫째 날 밤 12시부터
1: 네.
0: 그 다음 날 아침 12시까지니까요. 12시간이 되는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첫째 날 저녁 집회가 마치면 제가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 알고 계시고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설명이 되죠.
1: 네.
0: 그리고 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며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둘째 날 오전 약 50분 동안 금식 기도는 왜 할까요? 라는 특강을 아이들이 듣습니다.
1: 네.
0: 그때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40일 그 산에서 깊은 산에서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서 기도의 종류가 절야기도 금식기도 뭐 새벽기도 작정기도 이런 그 비상기도를 알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급한 때다 어려운 때다 그래서 우리는 비상기도의 하나인 금식기도를 어른은 뭐 3일 일주일 21일 40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맛보기로 12시간을 한다.
1: 네.
0: 그러니 물만 마시고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약속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렇게 아이들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0: 오전부터 선생님들이 챙겨주기도 하고 또 특강을 듣고 나면 아이들이 더 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네. 아 내가 금식을 했다 이런 보람을 또 12시 점심을 먹을 때 아이들이 깨닫게 되고 더 중요한 건 금식 비용이 보통 8,000원에서 여기 호남은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을 어디에 쓰는지 아예 공개를 해요. 저희가 2년 전부터 태국에 있는 치앙라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서울에서 그리고 이 광주에 사는 2박 3일 캠프를 그대로 재현을 해요.
1: 아.
0: 네네. 작년에 150여 명이 모였고요. 거기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데 여기서 아이들에게 드려지는 이 금액을 그대로 태국 캠프에 기부를 해요.
1: 아이들의 헌금으로 또 선교가 이루어지는 네네, 거네요.
0: 그렇죠.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네. 거기서 있었던 사진이나 영상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난 보람을 얻고 야 태국의 아이들도 이런 캠프를 할 수가 있구나. 네. 아이들이 그 수박 먹기 대회 같은 걸 보여주면 난리가 납니다.
1: 네.
0: 야 저렇게 아이들이 재밌게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일에 기여를 했네. 네. 이런 또 만족을 얻게 합니다.
1: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그 어린 나이에
0: 그렇습니다.
1: 신앙의 체험을 하고 네. 또 자신의 그 금식이 예, 또 이렇게 해외 그 네, 아이들에게
0: 자기 또래에게
1: 네, 복음을 네. 전하는
0: 네네,
1: 일로
0: 도우가 된다는 사실에
1: 쓰임을 받는다는 게
0: 감동을 받습니다.
1: 그러네요. 보람도 네,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일정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실까요?
0: 네. 목사님 1박 2일은 7월 24일에서 25일 장소는 동일하게 금호 화순 스파 리조트이고요.
1: 네.
0: 2박 3일은 8월 10날에서 12일 저희 올여름 마지막 일정이 될 거예요.
1: 그래요.
0: 네, 이렇게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은혜를 흠뻑 받고 돌아가서는 또 부흥을 위해서 교회별로 기도도 하게 해서 결단을 하고 또 부흥해서 또 겨울에 만나자 이렇게 이제 이끌고 있습니다.
1: 네. 어린이 캠프가 400회가 넘었더라고요.
0: 네. 이번 여름 마무리가 화순이라 그랬는데요.
1: 네.
0: 회차를 보니까 441회차예요.
1: 아.
0: 평균 한 회에 저희가 팬데믹 전에는 보통 1,000명은 기본이었고
1: 네.
0: 제일 많이 모인 숫자가 놀라실 건데 강원도 평창 둔내에 가면 현대성우 리조트가 있어요.
1: 네, 네.
0: 리조트 체육관에 2,503명이 모였을 때가 있어요.
1: 엄청나네요. 네,
0: 2007년도 평양 100주년
1: 네.
0: 평양 대부분 100주년 되던 해인데
1: 네.
0: 거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아이들이 은혜 체험도 많이 했고 심지어 아이들이 입신해서 누워있고 방언하고 이런 사진들이 지금 증거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1: 아, 이 성령이 네,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이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네.
1: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교회학교 성장연구소 박연훈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교회학교 성장연구소 박연훈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신앙 성장을 놓고 네. 신앙 교육을 놓고 참 많이 교회들이 기도하고 또 교사와 학부모들이 네.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과거 저희 세대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주일학교 환경이나 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사는 이 아이들의 환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미디어와 세상 문화에 익숙한 이 디지털 세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기성세대가 좀 소통의 방식이나 예배 형태에 있어서 좀 변화를 꽤 해야 될까요?
1: 물론이죠. 네. 제가 성도 주 예수교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0: 네.
1: 토요일 날 가능하면 가족 식사, 전체 식사 하면서 식탁 대화를 나눠라.
0: 네.
1: 그때 이번 주에 특별히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은 어딘지, 지난주 설교에서 너가 어떤 부분의 은혜를 받았고 생활에 적용했는지, 일주일 학교를 지나면서 너는 어떤 기도응답을 받았는지 이걸 체크해 주는 거예요.
0: 신앙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1: 네,
0: 된다는
1: 그렇죠.
0: 거네요.
1: 네. 그 대화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중관리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개발했는데요.
0: 주중관리.
1: 주중관리.
0: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1: 그렇죠.
0: 그러면.
1: 네네.
0: 네.
1: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일 학교에 나가는 아이들이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끝이었거든요.
0: 네.
1: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시간 예배 드리고 167시간을 초등학교와 세상 문화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체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애쓰던 시대에서 이제는 모두가 애써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교육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이 가정과의 연계예요.
0: 맞습니다. 네.
1: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체크하는데 다가오는 주일의 설교 주제가 저희는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드는 거죠.
0: 네.
1: 주보에 주중에 월요일날 읽을 성경 본문 그리고 화수 목금 토 일을 읽을 성경 본문이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아이들이 체크를 해야 돼.
0: 네.
1: 부모님도 알고 계시죠. 저희 성도 주 예수교회 어른들은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루 세 번 기도.
0: 아침에
1: 일어나서 기상 기도.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특별히 시간 내어서 3분에서 5분 기도하는 시간. 잠자기 전에 취침 기도.
0: 식기도는 제외하는군요.
1: 그렇죠. 아, 식기도는 기본이고.
0: 네.
1: 네.
0: 네.
1: 그거 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하루 오늘 특별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아침 기도 너무 중요하죠.
0: 이게 아이가 혼자 하기 좀 쑥스럽거나 힘들면은 부모님들이 같이 해도 좋겠네요.
1: 부모님이 체크하는 거고
0: 네.
1: 부모님도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죠.
0: 네.
1: 그래야 아이가 익숙화되고 그건
0: 그렇죠. 네.
1: 학교나 학원 갔다 와서 오후에 하는 기도 요때 요즘은 다 맞벌이라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0: 네.
1: 집에 계신 경우는

0: 일부러 아이와 손을 잡고 2분에서 3분 기도를 찬양을 틀어놓고 아이와 기도하게 해요. 네, 요두 가지만 체크가 돼도 토요일 날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요즘 밥 먹으면서도 휴대폰 하거나 대화가 끊기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것을 차단하고 아이와 충분히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성경, 엄마 아빠도 같이 그 성경 읽죠. 사무엘상을 읽죠. 아빠는 오늘 여기 이런 걸 읽었는데 아, 이런 것이 좀내 마음에 와닿더라. 아빠의 솔직한 얘기를 건네고 이렇게 지나가는 듯이 슬쩍슬쩍 얘기하고 아이들을 체크해 주면 아이가 그야말로 너무나도 주님 안에서 자라는 그러한 역사가 될 건데, 요한의 진리의 예를 들면 그 어머니가 열둘의 아들들의 일기를 체크할 때 퇴짜를 놓았다는 스토리가 있어요. 왜 퇴짜를 놓냐면 일기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얘기가 빠지면 다시 써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되었어요 하는 신앙의 일체감을 어머니가 체크해 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발탁됐듯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체크해 나간다면 정말 말로만 교회 다니다가 대학생이나 어른이 되어서 그만두는 중도 탈락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멋진 엄마 아빠가 될 것입니다.
1: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만 맡겨두시면 안 되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자녀의
0: 이제는
1: 신앙 교육을 위해서
0: 연계.
1: 부모님들이
0: 네, 연계.
1: 직접 아이를 체크하고
0: 네.
1: 함께하는
0: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고.
1: 그런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0: 네.
1: 지금 각 교회마다 여름 사역 준비하느라고 한창일 거거든요.
0: 네.
1: 특별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귀한 또 여름 캠프도 여시는데 이 호남 지역의 교회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목사님.
0: 그렇습니다.
1: 이 지역의 교회와 또 목회자,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존경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눈물로 교회 학교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부흥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보는데요. 단한 명의 초등학생이 있어도 그 아이를 끌어안고 예수 생명을 넣어주고 복음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테니까 올 여름 교육의 황금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든 아니면 저희 캠프에 위탁하든 어떤 모양으로든 맛있는 것만 사주려고 하지 말고 좋은 데만 구경시켜주려고 하지 말고 큰 선물 다이소에 가서 뭘 사주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의 하나님은 과연 누군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무디가 킴볼 교사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믿음을 세우듯 올 여름은 그런 여름이 될 줄로 믿고 선생님과 목사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1: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여름이 되면 참
0: 네,
1: 좋겠습니다.
0: 그렇게 될 거예요. 네.
1: 목사님, 아까 그 어린이 캠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0: 네.
1: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0: 네, 요즘 검색창이 워낙 좋잖아요. 어린이 은혜 캠프를 치셔도 되고 간단하게 어캠. 어린이 은혜 캠프를 줄이면 어캠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어캠을 치시면 자연스럽게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나 저의 그 블로그나 다양한 자료들을 직접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1: 자, 오늘 교회학교 성장연구소 박연훈 목사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 감사드리고요. 또올 여름도 화이팅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1: 감사합니다.
0: 영광 돌립니다.
1: 아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 제이워십의 찬양으로 꽃들도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60강 루이 18세 왕정 복구와 로마 교황 세력의 신장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서유럽 사회는 복구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1814년 왕위에 올라 왕정 복구되죠. 이태리에서도 사르데나 왕궁과 시실리아 왕궁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가 등장해가지고 계몽주의의 반기를 들게 되죠. 이런 상황은 카톨릭 교회 세력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교황 비오 7세는 생존한 예수의 회원이 불과 800명인 상황에서 1814년 8월 7일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자 급속하게 세력이 확대됩니다. 1820년에 3,000명, 1850년에 6,000명의 예수의 회원이 증가되게 되는 것이죠. 왕정 복구 이후의 프랑스에서 왕당주의가 교황주의와 결합을 해갖고 개신교 탄압을 합니다. 교황주의 대표적 인물은 조셉 마리 더 메스트로. 그는 1797년 프랑스구라는 차를 저술해가지고 계몽주의 학산으로 형성된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으로 인해 발생된 잔혹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로마 교황의 권위가 필요하다. 그래야 유럽 사회가 질서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베르 드라메느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형성된 자유주의는 개인적인 이성을 신앙적 문제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그와 같은 자유주의가 모든 진리를 부정하고 해의주의에 빠지게 됐다. 이 문제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은 자연 계시를 통한 진리의 공유 관념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카톨릭 교회 존재가 요청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명제가 교황 없이 교회 없고 교회 없이 기독교 없고 기독교 없이 사회가 없다라는 명제가 등장하지요. 교황은 군사력과 경제력 뒷받침이 없음에도 지구촌의 카톨릭 교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막강한 권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에스라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늘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에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에 함께 하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그 도우심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한데, 이것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2차 귀환을 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이 아하와 강가가 기도하는 장소였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에가 무슨 회당이 있거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기로 원했습니다.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하와 강가였던 것입니다. 아하와 강가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어린아이들이 광야를 지나야 하고 우리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광야의 그 어려운 길을 지나는데 하나님 그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서 금식하며, 이 기도 가운데 이 간절한 기도를 위한 그 기도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간절히 구하였다. 그래서 응낙하심을 받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낙하심, 하나님의 응답,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일 성소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하는 소원들 하나님께 아뢸 때, 이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이 되어지고 평탄한 한 주간이 되어지고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여러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 때 선한 왕이었지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이 암몬과 또 그 지역에 있는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해오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남유다를 공격을 하니까 요사밧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기도 요청을 하면서 금식을 공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요사밧 왕

왕이지만 강력한 그런 왕이었지만 그렇게 모압과 암몬과 또한 마온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는 어떤 위기에 어떤 질병을 만나거나 어떤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면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요사밧은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사밧의 그 기도 내용이 아주 감동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기도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우리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해 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요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요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자라고 선포하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찬양대로 하여금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은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이제 그 군대가,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자멸해버리고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마온과 서로 싸워서 자멸을 해버리는, 싸우지 않고 대적들이 서로 싸워서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왕 가운데 그 3대 선한 왕이 요사밧 왕이고 히스기야 왕이고 요시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도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주 큰 그 공격을,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국, 제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 군대 이제 왕, 아수르 왕이 산헤립 그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편지, 그리고 너희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순간 히스기야 왕의 막 손이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래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히스기야 왕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앗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때도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통해 천사를 보내셔서 그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앗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도망을 쳐갑니다. 그 자기가 믿는 그 신, 그 우상 신전에 들어갔는데 자기 신복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 다른 어려움을 또 겪었는데 아마 그런 전쟁을 치르고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병들어서 누웠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아시죠? 저를 살려만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걸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예 이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를 해보았더니 아, 3개월밖에 살 수가 없겠네요. 그런 어떤 시한부의 그런 진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 의사 앞에 다리가 막 덜덜덜 떨리고 그냥 기운이 싹 빠져버리고 그냥 머리가 어지럽고 막 빈혈기를 느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해 그 당황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기록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그 일이 해결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승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이런 은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말씀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낮추고 우리가 겸비해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 에스라 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갈세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고 70년이 지나고 또 다시 60년이 지나고 이제 대부분 이세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갈새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이제는 떠나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 역시도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게 한 번도 방주를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큰 비가 온 적도 없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요아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신의 배와 그 동무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마음에 어떤 결심만 하고 끝낸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전도팀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셔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 포기해버리자. 전도는 해야 되지만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수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즐거이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에스라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니. 아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드리길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봉사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 정성을 드려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을 10의 1조를 하나님께

0: 드려보시길 바람. 순종하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그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순종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손,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은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 그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함께하셔서 백배, 천배, 만배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찾아올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떤 소원의 항구가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졌을 때,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오늘 에스라가 눈물겹게 고백했던 고백, 여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삶을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은정입니다. 질투의 여신 인비디아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 중 가장 끔찍하게 묘사된 신인데요. 작가는 인비디아의 안색이 창백했고 몸은 형편없이 말라 있었다. 지독한 사팔뜨기였고 치아는 변색된 데다 군데군데 썩어 있었으며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바깥의 상처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자가 스스로의 몸에 새긴 흔적인데요. 인비디아의 추한 몰골은 우리가 질투라는 감정을 방치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인품이 얼마나 흉측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대신 곁눈질로 끊임없이 남을 흘깃거려 사팔뜨기가 되죠. 남을 헐뜯고 저주하는 독설 때문에 치아가 썩었고 남이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기 때문에 가슴을 쳐 멍들어 있습니다. 질투는 열정에서 온 단어라고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입니다.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의 사람에게는 질투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질투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채우고 싶은 영역입니다. 에너지를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쓰지 말고 내 삶을 발전시키는 자극제로 방향을 전환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작가는 인비디아에 대하여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인비디아의 입술에 미소가 감돌게 할 수 있는 것은 남이 고통받는 광경뿐이었다. 어쩌면 애써 감추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킨 것 같은 글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에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까닭모를 질투가 피어오르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던 누군가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깐이지만 자신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짧은 웃음을 지었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질투와 이별해야 합니다. 수영선수들이 100m 경기를 할 때 옆 레인에 있는 선수를 쳐다보면서 수영을 한다면 물을 먹거나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선수는 오직 자기 레인과 터치패드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 속에서 넘어지거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남기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질투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인간의 질투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스스로를 망치는 파괴적인 죄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며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강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이길지도 모르니 힘내라는 막연한 위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원은 이미 승리는 예정된 것이니 끝까지 완주하라는 보증 수표입니다. 결말을 이미 알고 보는 드라마는 아무리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도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확신하는 자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신비한 여유, 담대함을 갖게 되죠.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하나님의 질투를 확신함으로 인간적인 질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4시

0: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여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2: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0: 때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1: 제86편 다윗의 기도.
2: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1: 제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0: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지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1: 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0: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

0: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 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0: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

0: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1: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2: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0: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제91편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0: 제92편 안식일의 찬송시.
1: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전 벽안의 선교사들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들어와 생명을 걸고 안테나를 세우던 그 감동의 역사 사진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입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눕는 시간이 되면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아직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고 내일 감당해야 할 일들이 먼저 마음을 두드리고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걱정들이 조용한 밤에 오히려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평안의 이유는 상황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꼭 붙잡고 있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밤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김상진의 평안하라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아멘. 몸은 빨리 잠들고 싶지만 머리가 유독 또렷한 날들이 있죠. 오늘 있었던 일, 아쉬웠던 순간들, 또 내일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단잠에 빠져드는 것을 방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밤 붙잡고 계셨던 크고 작은 염려, 걱정거리가 있으셨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바비 메이슨의 With All My Heart, 온맘 다해,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하품의 연주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연주곡으로 함께 했고요. 그리고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해 들려드렸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서 듣고 있어요. 5896님. 고3 생활이 너무 힘든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시간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노력과 땀방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4224번님께서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안 믿는 분들에게 좋은 느낌으로 전해질 영어 찬양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뭐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너무 많은데 조금 진입장벽을 낮춰서 팝송과 같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곡 중에 참 좋은 곡이 있죠? 아마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폴 포츠의 You Raise Me Up. 이렇게 두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극동방송 원인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폴 퍼츠가 부른 You Raise Me Up 들려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편안히 눕고 또 단잠을 청하는 이 저녁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에 보면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셋째,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또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박사학위는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걷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시간, 또 그래서 찬양이 흐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성훈의 고난대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이어서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찬양 송정미 사모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듣고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0315번님께서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요. 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셨던 어머니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2499번님께서 말씀 앞에서 찬양 신청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을 느끼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한 곳곳에 고백이 모여 내 삶의 노래로 이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곳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249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지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남궁송옥의 그렇게 살아가리, 그리고 오늘이 워십의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저와 은찬이의 베이스 기타 소리와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한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이었고요. 주님이 주신 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세워보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4477번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예전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눈이 많이 오던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걸어가는 길 가로등 불빛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부르며 집에 가는데 눈물 흘렸던 생각이 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사연이 있는 찬송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4477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주리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희지율의 그대를 사랑하기를까지 듣고 왔습니다. 광야를 볼때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큰 부자고 기부자로 유명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인생의 전 과정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정찰제, 교환과 환불제, 또 고객 서비스 등을 경영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여러 장관직이 주어졌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 거절했다가 주일 성수를 보장받고 수락한 유명한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쓴 워너메이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뻐하셨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길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복된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더욱 단단해져서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은 그저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회복을 향한 기다림,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0: 첫 곡은 스테픈 맥워터의 Come, Jesus, Come 들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양자됨을 바라며 하는 탄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끝이 없는 절망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진 기다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나.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garden의 마주, 그리고 텐트메이커스가 부른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매트 레드맨의 Call to Worship, 폴 벨로시의 Offering, 크리스 톰린의 You Are My King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을 통해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 안에서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갈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탄식은 단순히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고 했던 시간들에 대한 깨달음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처음부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세상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낮은 곳으로,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Planting Worship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사위 부스 터커가 시카고의 한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국률에 대한 터커의 설교를 듣고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집회가 끝나고요. 단상을 내려오는 터커에게 한 남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 듣기 좋은 소리를 잘도 하네요. 나처럼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매일 우는 두 자녀를 두고 있어도 과연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 며칠 있다 터커의 아내가 기차 탈선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터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 집회장에서 누군가 제게 아내를 잃는다면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을 만난다면 전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절 위로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막아주시는 분이지만 뜻이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항상 내 옆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라몰십의 산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궁휼의 마음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늦은 시간 어떤 상황에서 이 방송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또 찬양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아멘. 다마리스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어 큰 불행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 뭐랄까요. 정말 이 찬송가는요,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이 나갈 때 함께 가사를 읊어서 따라 불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숨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도의 어머니라 불렸던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또 때로는 체면 때문에 마음 없이 나눌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결코 인색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자꾸만 내어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그랬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전부 주신 사랑. 나의 손은 움켜쥐고 있으면서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나누는 진짜 사랑의 삶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줄라이의 나눔의 미학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포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디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바다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내 줄을 가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스밴드의 You Smile Don't Cry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이의 예수 사랑하심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 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1월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삶에 또는 인생에 꿈과 비전을 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꿈대로 또 목적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꿈이나 어떤 소망이 없어진다면 나이가 든 거다 라는 얘기들도 우리 남쪽에서는 나누곤 하는데,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꿈은 또 소망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삶은 혹시 오늘의 배부름 또 조금은 더 편안해지는 생활이 아닐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표랄까요? 삶의 희망 그리고 바람들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북녘의 주민분들도 나의 꿈, 나만을 위한 어떤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기서 영어 단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의 목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한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오늘도 함께 하기를,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주님께 아뢰며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저 북녘 땅에도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FM으로 더 깨끗하게,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어플로 지능형 손전화기로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저는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아보셨나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해 세대별로 받은 교육도 다를 텐데요. 하지만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억에 남는 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교육은 필요할까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또는 모임별로 다양한 공동체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통일 교육에 한국교회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아, 말해 뭐예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 거 아시죠? 진짜 통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4: 진짜.
3: 그러다 보니 이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떠다니는 미디어에서 스치듯이 봤던 인상이 전부로 남는 거죠.
0: 네.
3: 책 한 권 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처럼 북한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 인상만 갖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너무 있죠.
0: 예.
5: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5: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포스터 그리기 정도?
0: 그렇죠.
5: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3: 삼순이님 때까지만 해도 포스터도 그리고 글도 썼잖아요.
0: 네.
3: 지금 세대는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0: 그럼 통일에 대한 아예 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학교에서 네. 통일 교육을 실시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통일 교육을 하고는 있었어요.
3: 그렇구나.
0: 근데 우리 뇌리에 딱 박히는
5: 맞아요. 인상적인
0: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눌 만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3: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런가?
0: 아, 그런가?
5: 그럴 수도.
0: 수능 과목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5: 그러게요.
0: 네.
4: 좋은 방법.
0: 자, 그럼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북에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6: 아, 저 이제 북한과 남한의 교육을 둘 다 받아본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을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되는.

0: 있는데 네. 북한에서는 아예 반대적으로 이제 통일보다는 남한 가는 적대적이다 이런 교육을 좀 더 중심적으로 네. 하기 때문에
1: 그럼 통일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들어봤잖아요. 네. 북에서도
0: 네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어릴 적까지는 통일 뭐 기차 통일 열차 뭐 이런 머리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재로서도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 남조선을 네. 해방시켜야 된다.
0: 맞습니다. 네.

0: 통일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 변질시켜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1: 그러면 통일은 이뤄야 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확실하게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통일을 많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유가 지금 나만으로서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감이나 세금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조금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입장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나만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경제학적으로는
2: 네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주는 오히려 통일이 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네, 뭐 분담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징병제로 인해서 청년층의 기회 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통일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이 통일이라는 것을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일을 반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럴 수도 있다. 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육은 당연히 몰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3: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해방구 같은 느낌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희생하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요즘 세대에도 엄청난 특징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진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까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 좋을 거야 장기적으로 봐봐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챙기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교육은 교회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더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사명 속에서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천국의 계산 방식으로 살 수 있잖아요.
1: 하나님의 어떤 가치 아래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찾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3: 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로 확장되면 좋겠다.
4: 보라님 말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되게 통일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르신 세대들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적대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1: 예전에 반공 교육을 받아서
4: 맞아요. 교육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화해, 용서 등의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배웠으니까 저희가 배운 이 가치를 주변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가족은 북한의 공산군에게 피해를 입었어. 누군가는 우리는 이산가족이야. 이런 아픔이 사무치신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3: 맞아요.
1: 그런데 결국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화해라는 가치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교회가 나서서 그런 의미를 또 알리고 가치를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말씀이실 것 같아요.
0: 요즘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청년들 층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 뭐 얘기도 있었고
0: 국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반대 상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사이에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은 통일은 당연히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 영영 분단된 채로 고착화될 수 있죠.
0: 네.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그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들과 또 여기 국동방송 같은 매개체들이 그 연결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맞아. 이 통일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학교에서만 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미디어나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기기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요즘엔 또 VR이 엄청나게
1: VR?
2: VR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이나 남한 통일됐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체험형 교육을 함으로써
3: 와 방탈출을
2: 느낌이
4: 맞아요.
2: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컨텐츠도 개발하고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 사실 게임이 갖고 있는 되게 유익한 점 중에 하나가 목표를 가지고 팀을 이루면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교육도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너무 앉아서 듣는 교육을 받아서 기억이 안 남는 거지. 방금 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체험하는 식으로 배우게 되면은 피부에 와닿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3: 저 방탈출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이게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좋을 것 같아요.
3: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런
2: 재미있겠다 진짜.
1: 나는 안 해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
3: 진짜요?
1: 옛날 사람.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필요 없어. 통일은 안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마 상관이 없겠지만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 통일은 필요합니다.
2: 맞습니다.
1: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한번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1: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3: 보라,
2: 주주,
0: 삼순,
5: 웅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종전 합의 발표가 겹치지 않도록 자정을 넘겨 최종 합의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태블릿 PC, 탄형 컴퓨터 화면에 작은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교사가 국가재산 파괴죄로 추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보릿고개 식량 단속에서 곡물로 술을 만드는 밀주 생산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생계 대책 없는 단속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LNG 운반선 건조산업 부활을 추진하면서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업계에 기술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의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섭씨 900도 화염 속에서도 버티는 무인 소방 로봇 단비가 충남 금산 화재 현장에 처음 투입돼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거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독일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 퀴라소를 7-1로 꺾었지만 사상 첫 본선 무대에 선 퀴라소도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리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발표 시점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지난 14일에 맞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정을 넘긴 뒤 최종 승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합의 사실을 발표했지만 이란 현지 시각으로는 이미 15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시차를 활용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 시점을 해석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협상 막바지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면서 추가 충돌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가 미국과 이란의 오랜 정치적 대립이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교실에 비치된 태블릿 PC 화면에 미세한 흠집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담당 교사가 국가재산 파괴죄로 몰려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부와 보위부는 학교 비품 검열을 실시하면서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실에 설치된 태블릿 PC 한 대의 화면에 작은 긁힘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자, 검열원들은 관리 책임을 물어 담당 교사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학교 내 공개 비판 대상이 돼 반성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교사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새 태블릿 PC 판형 컴퓨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학교의 교육 기자재 상당수가 국가 지원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비용을 모아 마련한 것인데도 당국은 이를 국가재산으로 규정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국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흠집 하나를 문제 삼아 교원을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생활고와 교육환경 악화 속에서도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과도한 통제와 책임 전가가 현장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당국이 곡물을 이용한 밀조 생산과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안전부는 이달 초부터 밀주를 만드는 주민들의 집을 불시에 수색해 술과 원료, 제조기구를 몰수하고 유통망까지 추적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보릿고개 시기 식량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곡물이 술 제조에 사용되면 주민들의 식량난이 더욱 심해진다고 보고 이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배급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서 생계수단까지 빼앗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밀주 생산과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은 술 장사가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술이라도 만들어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현장 안전원들 역시 주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어 적발 후에도 경고만 하고 물품을 돌려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술 장사를 한두 해 해온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생계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해서는 밀주 생산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한동안 중단됐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건조산업 재건에 나서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기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LNG선 제조 부활을 위한 민관 투자 로드맵

앱을 마련하고 2035년부터 자국 조선사들이 연간 3척에서 5척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현재 LNG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송 역시 선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계 LNG선 시장이 한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본은 2019년 마지막 선박 인도를 끝으로 사실상 LNG선 건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특히 세계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LNG 저장 탱크와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는 자국이 부족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LNG선을 안정적으로 자체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리는 만큼 정부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한국 역시 중국 조선업계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본과 협력할 경우 고객 이탈을 막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LNG선 건조 산업을 다시 육성해 에너지 수송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대규모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 기업 공개 이후 차세대 사업으로 인공지능 연산이 가능한 위성 수천기를 지구 저궤도에 배치해 거대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2027년까지 1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뒤 향후 100기가와트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우주 공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와 고효율 태양광 설비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스페이스X 우주선에 사용되는 특수 배터리 공급 경험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개발 중인 한화 솔루션 등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우주 수송과 위성, 배터리, 태양광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도 관련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섭씨 9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소방 로봇 단비가 충남 금산군 생활 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현장에 처음 실전 투입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충남 119 특수대응단에 따르면 단비는 지난 5일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점 가까이 접근해 약 2시간 동안 집중 방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분당 최대 2,600리터의 불을 뿜어낼 수 있는 단비는 적외선 카메라로 열이 집중된 지점을 탐지한 뒤 정확하게 물을 분사했으며 모든 과정은 소방관이 원격으로 조종했습니다. 당시 폐기물 공장 특성상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공장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지만 단비가 위험 지역에 투입되면서 소방대원들의 현장 접근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약 12시간 44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완전히 진압됐는데요. 단비는 2019년 독도 해상 구조 활동 중 순직한 고 박단비 소방교의 이름을 따 명명도했으며 현대자동차 그룹이 소방청에 기증한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무인 소방 로봇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 거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동전 그릇과 QR코드를 앞에 두고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로봇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거나 돌아갈 집이 없다,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문구를 내걸고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사람처럼 모자와 코트를 입고 엎드려 구걸하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는 거지까지 로봇이 대체한다, 일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했는데 구걸도 로봇이 한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인공지능 시대를 풍자했습니다. 다만 이 로봇들이 실제로 돈을 모으기 위해 운영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나 이벤트를 위한 퍼포먼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례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는데요. 중국이 로봇 마라톤

과 공연 등을 통해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독일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퀘라소를 7대 1로 꺾고 대회 첫 승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9위 독일은 카이 하베르츠와 자말 무시알라 등 주전 선수들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인구 15만 명의 섬나라 퀘라소도 전반 21분 리바노 코멘넨시아가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골이 들어가자 퀘라소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도 마치 우승이라도 한듯 국기를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독일은 이후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7대 1 대승을 완성했고 2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비록 큰 점수 차로 패했지만 퀘라소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값진 첫 골을 기록하며 자국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목요일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구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자성에서는 오후에 잠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계와 희천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0도, 진남포와 희천 19도, 강계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와 희천 28도, 강계가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9도, 신계가 18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30도, 개성과 신계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청진과 웅기, 무산의 하늘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해산과 풍산, 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해산과 풍산 13도, 무산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1도, 해산 24도, 풍산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또 품고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북방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에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기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보내실 것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또 다가오는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미국의 한 전통이 있는 신학교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교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먼저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고 하죠. 잘못된 질문에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대신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질문이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초점이 나의 인생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맞추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맞춰가는 우리의 인생부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펼쳐질 줄 믿으면서요.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이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어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거짓을 숭배하지 않고 사람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요, 우리 주님 손 굳게 붙들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더불어 시편 31편 5절과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의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르자. 마지막 절에 19절에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예수님은 대리석 기둥과 융탄이 깔린 층계가 있는 궁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의 출생을 위하여 호화로운 내실이 예비되지도 않았었고 사원의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악대도 잠잠했고 왕실의 악사들의 축성이 터져 나오지도 않았고 들려오는 것은 다만 소수의 목자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악뿐이었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나서 구유에 누였고 그의 어머니는 뱃집을 깔아 아기를 누였으며 그를 동무한 것은 육축뿐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을 어느 다른 인간의 출생과 사망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영향을 세계에 미친 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함이니라. 아기 예수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성도들은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아기 예수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기 예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에게 안식과 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 예수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배고픈 사람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아기 예수가 나 같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0: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도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러죠. 이 아기 예수가 나 같은 사람을 늘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느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네모된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는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눈물과 근심 걱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갈 때 항상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주님 가르치시는 길로 향하여 가니 저희 삶에 복이 넘치고 기쁨만 가득 찹니다. 저 북한 땅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갈망하는 내 형제 자매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 나눌 그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1: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서영 자매님의 선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그리고 함께

충청북도에서 온 서영 자매 고백처럼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소망이요 승리의 길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함경북도가 고향인 서영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교통방송 복음의 메아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뜻을 향한 목적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완전하고 두루 갖추어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5번째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1: 다윗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죄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하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세상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범죄도 범죄이지만 사랑했던 맏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딸 다말이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에서 매몰되어 있는데 그 아픔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압살롬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자. 조금만 늦으면 압살롬의 칼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소리치며 도망가야 하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은 수치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한 현실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이미 다윗의 생애에 큰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사위였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생이 됩니다. 사냥하듯이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 다닌 세월이 길게 보면 15년입니다. 쫓아오면 도망가야 하고 도망가서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윗의 생애가 다시금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서 다윗은 이제 울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법 중에 하나가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입니다. 지금 다윗의 울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드러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다윗이 처해 있는 고통의 길이 얼마나 깊은지를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다윗의 마음에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 기대나 소망도 없어 보이는 다윗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다윗의 현실 이면에 담긴 그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내는 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집중해서 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왕을 도와서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수행해야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략들을 총동원하여서 작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사이기도 하고 전략가, 지략가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도벨은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왔고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이도벨이 이제 다윗 편을 들지 않고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그와 함께 한다는 소식은 인간 다윗으로서는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아이도벨을 향하여서 내뱉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배신자가 아니냐, 배반자가 아니냐, 기회를 쫓아가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저주를 쏟아부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단 한마디에 그 어떠한 말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한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응답이라는 말 대신에 다윗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반응하셨다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가고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군대를 주면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이 생각할 때 지금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어쩌면

백성들도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은 그대로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낸 후세가 이때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섣불리 쫓아갔다가 혹시 직이라고 한다면 큰일이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다윗을 기습 공격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어떤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성을 포위해서 다윗을 잡든지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말에 더 옳다고 여기고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말겠다라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한 기도,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후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 나중에 뒤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생각하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 놓은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다윗의 간구에 반응하신 겁니다. 다음에는 다윗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권의 정당성과 백성들의 신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백성들에게 내게 언약궤가 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시는 것이니 나는 다시 돌아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기의 신상을 위한 인위적인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 사용하는 경우가 이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고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언약궤가 있으니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더 처참하게 졌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왜 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언약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해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부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인은 군대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지 않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과 그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마치 승리의 부적이고 승리의 요정인 것처럼 맹목적인 미신으로 이 언약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언약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낸 다윗에 이어진 반응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이스라엘의 왕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진심 어린 고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반응을 잘 짚어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치 딜을 하듯이 내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테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왕좌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다윗은 삼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왕위를 회복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쫓겨다니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가드 사람 잇대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홀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 잇대는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형편을 보십시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잇대가 찾아와서 600명의 부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왕과 함께하여 왕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잇대를 끌어안고 고맙다, 잘 왔다, 이번에 일이 잘 넘어가면 내가 너한테 큰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다윗은 잇대를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나그네의 길을 떠나야 하고 고난의 길인데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잇대와 부하 600명이나 되는 자기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서 다윗은 현재 자기가 처한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 자기에게 마주치는 상황들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맡기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러한 고난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라고 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내 가정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든 아니면 이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든 하나님이여 그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도를 할 때가 아둘람 굴에 있거나 엔게디 광야에 있던 때로 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쫓기다 숨은 곳이 뒤가 막힌 퇴로가 없는 막다른 굴이었습니다. 이때 자기의 상황을 다윗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가 나를 찢어내고 있습니다. 나를 불태워버리려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가 얼마나 절망과 또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그가 쏟아내는 비탄한 비명한 탄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뒤가 막혀서 도망갈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굴이라고 하는 암담한 고난의 자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자리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이 현실을 짚어볼 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밖에는 나오지 않는 비탄한 상황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 마치 암탉이 새끼병아리를 품듯이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죽여서 숨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내 마음으로 확정하고 또 확정했다는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평생 자신과 동행하시며 자기가 고난과 고통과 시련에 처할 때마다, 그곳에서 괴로움과 아픔의 비명을 지를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바꾸어 내시고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두려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는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이어야 하고 어떤 역사이어야 할 때 그 역사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기도라고 한다면 늘 성공, 건강, 명예, 권세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고 지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되고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짊어지고 많이 손에 쥐고 그리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기도는 우리와는 철저히 달랐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고,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반대로 잃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어진 기도가 있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치와 모욕과 모멸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 자리로 주님은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를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내 주세요. 이 고난은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를 배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졌습니다. 올무에 묶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함정을 메워주시고 올무를 끊어내주시고 날카로운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시련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날을 내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겠나이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0: 나는 그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없나? 아니요. 거꾸로 봤습니다. 뒤집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드러내 보이시는 신뢰입니다. 그러면 무한하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부족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다윗과 같은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기가 처한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하고 진심 어린 그리고 신중한 믿음의 고백을 올렸는가. 우리도 그와 같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5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에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도와 황해도가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1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포항이 20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이 19도, 함흥 18도, 청진이 17도, 강계가 16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3도, 강주와 포항이 32도, 서울과 춘천, 대전이 31도, 개성이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강릉, 목포가 29도, 여수와 부산이 28도, 신의주와 제주가 27도, 강계 26도, 해산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하루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지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으리라. 그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분여하고 기도 제목 많은 6월이지만 그 틈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날마다 크십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여러 각도로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지구촌의 소식과 나라 안의 여러 정황들이 우리를 더욱 기도로 나아가게 하니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줄 아는 우리가 바로 행복자들이죠.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0: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때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1: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또 함께 이야기하며 권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자, 이 성도를 위한 연보,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 자, 이 헌금인데 이게 이제 어떤 헌금이냐면 성도를 위하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제 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려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교회를 위해 우리가 성도를 위한 헌금을 할 때가 있죠. 특별히 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어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그 3절 중반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디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했냐면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었더랬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웠느냐? 그 당시에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닥쳤었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을 잠깐 보시면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큰 유대 지역에 기근이 와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각처에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우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힘을 합쳐서 헌금을 보내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또 교회가 잘 서도록 선교 헌금을 또 구제 헌금을 보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뒤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갔는데 이 사도들이 9절에 보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다 만났는데 10절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우리가 참 어려운 형제들이 있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데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다시 오셔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한 목표를 위해, 한 선교를 위해, 또 한 구제를 위해 같이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 하느냐?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자,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은 뭐냐면 주일을 말합니다. 아,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요,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밧모섬에 유배간 이 사도 요한도 주일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요. 1장 10절에 보면 하루 종일 강제 노동, 유배지에서 노동을 하다가 일주일 내내 하다가 10절에 보면 이 요한이 예배를 드리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때 10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에. 이게 뭐냐?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안식일은 그림자로 봅니다. 물론 안식일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참된 안식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참된 안식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날, 예배하는 날, 바로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일. 그거를 지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 안에 예배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일주일에 한번 그분을 높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안식은 몸이신다고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절에 다시 오셔서 다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여기 보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수입에 따라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번영하는 대로, 잘 되는 대로,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따로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정기적으로 해서 모아두르는 거죠. 모아두어서 차분하게 계획을 갖고 헌금을 잘 준비해야지. 2절 중반에 보면 내가 갈 때에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헌금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해야지. 바울 왔다가 예루살렘 가는데 우리 빨리 연보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자기 오면 야, 바울은 와가지고 와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수금하러 온 거냐.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인정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선정한 대표자로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 헌금을 하여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야, 내가 왔으니까 나를 통해 보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가져가면 물론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다 헌금을 전달하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혹여라도 사도 바울이 가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정한 한 대표자를 통하여 그곳에 가서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절차적인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지만 절차가 불투명하면 안 되죠. 절차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되도록 너희들이 지정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서 너희의 은혜를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텐데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만약에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가면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갔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처음 전해준 교회로 여기에 바울, 게바, 바울 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근데 기둥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큰 흉년이 들어서 다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형제 교회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가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받고 성도들이 너무 감동을 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많은 이들을 유용하게 하는 힘든 이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갖고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 따른 종말의 성취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보시면요. 15장 16절에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이방인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가보시면은요.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회복이 되면 모든 이웃의 나라의 모든 지체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열방에서 돌아오는 이들 가운데 새로운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을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나와서 예배할 것이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고 또 모든 악인들 심판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갖고 오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고마운 교회들이 단순히 이 힘든 교회를 우리가 돕는 차원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다가 열방의 이제 종말적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종말의 약속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성취 계획의 일부로 우리가 예물을 갖고 예루살렘 지체들을 돕자 하는 좀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도우면 이들에게도 예루살렘에게도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더욱 주의 복음에 힘쓰자 이런 격려가 되겠죠. 자, 5절 말씀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텐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그러죠. 자, 이 마케도니아, 그 이제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이게 다 당시에 로마의 이 주, 속주의 이름.

지역입니다. 프로빈스라고 영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을 이제 지나가게 될 텐데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여행, 복음을 들고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이렇게 갈 때 너희들에게 갈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 너희와 함께 6절에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다. 자, 겨울에는요, 바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바닷길로 주로 많이 여행을 했는데 겨울에는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광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겨울에는 바다 물결이 심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봄쯤 돼야 바람이 잔잔해지고 순풍이 불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해전이나 이럴 때는 겨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가서 싸우기 전에 풍랑 때문에 다 휩쓸려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 봄이 돼야 바람도 순풍을 타고 이제 전쟁을 하고 또 싸우기도 하죠. 자,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그곳에서 겨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하게 되는데 내가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면 6절에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와 나라를 건너 여행한다라는 건 비용이 많이 들죠. 예, 뭐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비행기를 타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만 배의 비용이 꽤 많이 소요가 됐죠. 또 배를 타고 며칠 동안 가면 그 배에서 먹을 것, 또 잘 것 다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 비용이 꽤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내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곳에 머물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잘 머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때 너희들이 나를 좀 돕고 또 선교 헌금으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아서 여행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때그때 주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가는데 그때마다 이런 교회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또 적극적인 기도가 많은 밑거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근데 지금은 출발하지 않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며 이제 목회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광대하다는 건 뭡니까? 넓은, 와이드 도어죠. 와이드 도어.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ide door for effective wo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한 사역을 위해 광대한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여기 유효한 문,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effective work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effective calling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나누죠. 외적 부르심은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이제 예수님께 와야 돼. 그냥 그래 지나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야, 너 이제 진짜 예수님께 와야 돼. 그때 그 말이 내 마음을 때리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며 막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충동과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께서 행하시는 effective calling, 유용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용한 부르심은 우리들이 외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를 때, 전도를 하며 믿음을 권면할 때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 사도 바울도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돌날 나오고 핍박받고 이러는데 이 예배소에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유효한 부르심의 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두 형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싸우고 분란이 있는데 바울은 없고 그래서 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말씀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고 다음 하나 12절은 아볼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순종하고 가는데 12절에 아볼로는 가봐라 그랬더니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가.

아니라 왜 전혀 없을까? 그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이미 그 안에서 아볼로파냐 개바파냐 누가 잘났냐 부활이 있다 없다 바울이 진짜다 가짜 사도다 막 이러면서 싸우니까 아볼로는 아우 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0: 조심해라. 서로 싸우듯이 뒷무대 잡고 막 치켜뜨고 눈 치켜뜨고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로 무엇이 없도록 두려움이 없게 하라. 가서 뒷무대가 말씀 전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아무도 반응 안 하고 그러면은 뒷무대가 내가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네. 왜 그러지? 저는 지금 안 두려워요. 다 이해를 하니까. 근데 디모데는 엄청 두렵고 떨었다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가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쁘게 맞이하고 기쁘게 반응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도 주께서 부르신 일꾼이니까 바울이라고 특별히 대하지 말고 디모데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를 주의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또 여러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성장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멋진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일종의 성장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그 짐을 나누어 지도록 사랑을 독려하는 사도의 마음을 읽습니다. 연보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이랄까요? 연보를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미리 조금씩 모아 준비해 두었다가 사도가 지나는 길에 전달하도록 하며 연보를 물질을 넘어 은혜로 표현한 점이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형식은 물질이지만 사랑이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인 것과 같은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분열과 갈등으로 복잡했지만 사역을 위해 흔들림이나 주저함 없이 당당했던 사도의 행보를 우리도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동역자들에 대한 자상한 당부도 잊지 않는 이 배려도 은혜를 주죠.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이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나의 유익을 뒤로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사도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예배에서 넉넉히 기쁘게 승리하십시오. 6월 18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에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늘 네온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홍원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잘 알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쩌면 우리는 이 거룩한 만남에 대한 소중한 축복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미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고 영생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자들은 바울의 외침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오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전달의 하루를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전함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감격, 복음이 주는 행복, 이것을 전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받은 자는, 그리고 넉넉히 받은 자는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기쁨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요?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루는 농촌을 지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떼굴떼굴 굴리며 배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대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볼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해라.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배부를 것이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요, 인생에게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으면 희망할 때가 있다.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제의 오늘이 오늘의 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제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가 오늘 무너져요. 어제까지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오늘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패턴으로 우리 인생이 돌아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하는 이 한마디가 오늘 예비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0: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소한 행복,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내용, 그리고 발걸음 움직임 속에서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이 즐거운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슬쩍 한번 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한 번의 외침, 한 번의 전달이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말하지 않으면 들을 자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형을 그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광고판으로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아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닭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열등감은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고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시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고 각자에게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방향을 바꿔주죠. 비교에서 사명으로,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은 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긍정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52편 7절 말씀입니다. 전달자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윌리엄 해리스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미국의 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폐렴에 걸려 취임 한 달 만에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급히 선거를 준비해야 했지만 무려 반년 가까이 선거는 미뤄졌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해리슨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데만 4개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고속 우편 배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40명의 숙련된 기수가 거점을 지키고 있다가 교대로 쉬지 않고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기수들은 우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최대한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강도에 대비한 권총 한 자루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편지와 함께 반드시 품에 넣고 다녔던 물품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발이 없으면 귀가 많아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달이라는 사명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빨리 복음을 전하게 해주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줌을 믿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이어지는 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윤영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상하게 하기도 낮게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바라보신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속으로 내가 늘 노력하고 내가 더 잘하면 돼 생각하지만요, 인생의 어느 순간쯤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병으로요,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일들, 경제적 문제들, 정말 정말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의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듯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며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내 인생이니, 내 가정이니, 내 살찌전한 내 자식이니 내가 주인되어 행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맡기고 사십시다.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요, 마태복음 8장, 우리는 짧게 납병환자의 치유를 보게 돼요. 자, 그 전에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설교인데요, 너무 귀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 잘 살아라, 그리고 넘어가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의 집을 반석에 세워라. 반석이 뭡니까? 바위입니다. 물에 위에 집을 세우면 어려운 시험이 오면 금방 무너지니 반석에 집을 세워라 하면서 친히 5장에 7장까지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산에 내려오는데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8장 1절이에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그런데 2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2절입니다. 2절에 보세요.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 속에 있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이 튀어나와요. 자,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법상 이 부정한 납병 환자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돌을 던져서 돌이 떨어지는 거리만큼 떠나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돼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요. 납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정말 그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지금도 못 고치는 납병, 문둥병이 즉시로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납병 환자의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주, 나를 괴롭고 있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이런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길 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인생이 원더풀 브라보의 인생이 됩니다. 자, 제가 원더풀 브라보 하니까 좀 느낌 이상하죠. 제가 새벽 때도 얘기했지만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막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원더풀, 그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원더풀의 뜻은 놀라운, 불가사의한,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을 때 원더풀 그래요. 그 다음에 브라보는 뭐냐면 잘한다, 좋다, 신난다, 만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원더풀이란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요. 기적은 많고 건강하고 있는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없고 아프고 힘들 때 나와요. 자,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마누아. 근데 마누아는 불임이에요. 아기를 못 낳아요. 미래가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자, 그럼 마누아는요, 지파 중에, 열두 지파 중에 없어진 지파가 이스라엘은, 우린 단일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 공동체예요. 열두 지파로 됐는데 그 중에 없어진 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고요. 그가 사는 지역은, 자, 여러분, 그 제일 약한 지파가 단지파고요. 그가 사는 지역이 소라란 지역이에요. 이 블레셋과 유다 지파의 이 접경지,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제일 먼저 침략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 하면 블레셋 40년 압제의 가운데 있었어요. 블레셋 쳐들어와서 농사만 지금 뺏어가고 때리고 뺏어가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소라란 뜻은 비참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누아의 삶은 온통 없어요. 다 뺏기고 침략당하고 비참한 게 이게 마누아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런 약함, 없음의 자리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뭔가 막혀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근심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적은요, 그 자리에 시작됩니다. 자, 삼손 바로 전에 사사의 모습이 많음이에요. 그 앞에 입산이나 압도는요, 입산에는 아들 30명, 딸 30명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압도는 아들 40명, 손자가 30명 있었어요. 풍년입니다. 반면에 삼손은요, 아무것도 불임입니다. 없습니다. 구원은요, 많은 곳에 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은 없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없음, 약함, 질병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마누아가 너무 신기해서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하니까 사사기 1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가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이사야에 보면 주님을 표현할 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원더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비참한 현실이에요. 미래도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약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원더풀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약한 단지파고 불임이고 불가능이고 무능자를 통해 블레셋 40년 압제에서 정말 구원할 삼손이 그 가정에 나오게 됩니다.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없을 때 예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 함께 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정답입니다. 예배드릴 때 기적이 임했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19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로 앉으라. 자, 보세요.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바위에 드렸을 때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때 구원이라 합니다. 왜요? 내 이름으로 임은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기라. 여러분, 이 예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병이 낫고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배 때 병이 났습니다. 예배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배 때 막힌 것이 뚫립니다. 예배 때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예배 때 우리를 대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없음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요, 원더풀 불합으로 끝이 납니다. 오, 놀랍도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에서 브라보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좋다, 신난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원더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브라보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없음은, 아픔은, 질병은 절망이 아닙니다. 기적을 맛보는 기회의 자리라는 것. 없을 때 주님을 만나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된다는 것.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원더풀 브라보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절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절하다는 걸 원어로 보니까 주님을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높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거기 없음이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치유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어렸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죽어도 예배드려야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일까? 그래서 학생 시절에 저, 하나님, 예배하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아파도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대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너무 좋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목탕 가면 가끔 이런 글귀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같더라고요. 이런 목욕탕에 써있는 이 위대한 물구에서요, 위대한 복음을 발견해요. 자녀가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듯이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고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맡기고 사십니까? 내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 이 말씀 들을 때뿐이고 사내 현장 가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는 어떻게 될까, 내 몸은 이걸 바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2절에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이르되,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이 나병 환자의 겸손한 믿음을 보게 돼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많은 무리들 앞에 나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주님만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누가 가자고 해서요? 주일날 안 가면 이상하니까요? 아니에요. 우린 주님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목사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정치 따라가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린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 저분이라면 내 저주받은 문둥병이 고침받을 거야 믿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도 문둥병은 못 고쳐요. 썩어지고 막 가려운 것들을 가려운 피부병 약은, 좀 독한 약들은 있는데 지금도 완치는 없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나병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저주입니다.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병이라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돌을 사람들이 던져서 떨어질 저만큼 거리에서요, 입으로 가리고 나는 저주받은답니다, 나는 저주, 이렇게 알려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한테요. 그래야지 정상적 사람 지나가다 일반 사람들과 부딪혔는데, 부정한 자랑 부딪히면 부정함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돌로 쳐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그들을 돌로 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이 나병환자가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쫙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 주님이 만지시면 이 저주받은 나병 고침받을 거야. 나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가장 비천한 곳을 정결케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지가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하나 만들어진 것, 꽃 한 송이 피게 된 것, 하늘의 별이나 태양 만들어진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저와 여러분들 선교해 보면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도 만드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 창조주십니다. 역사를 운행하는 운행자십니다. 역사의 승리자십니다. 주님 안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풍랑이 잔정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옥 백성이 천국 가는 일,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교회 나와서 직분자도 되었지만 예전에 누가 교회 가져가면 거기를 왜 가냐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핍박했던 분들 우리 중에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아내가 교회 가자면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집을 불사질린다 그런 분도 계시. 근데 지금 장로님 돼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 핍박하던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구원의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추호라도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지만 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도 부정적일 때도 많고 더러울 때도 많고 성질도 더럽고 자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심하다 때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불가능한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천지창조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지옥 백성, 내가 천국 백성 되는 사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겠냐 이것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다면요 다른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이 뭐라겠죠? 포인트 아웃, 핀셋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콕 집어서 내 것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수많은 여수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콕 집어서 자녀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곳에 제일 먼저,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주님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의 시선, 창피함 이런 것보다 주님만 바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여 제 이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이병을, 이 저주받은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앞으로 나갈까 말까 망설임이나 창피함, 아유 저 부정한 곳이 어딜 나가, 이런 것들 신경 쓴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꼭 남 얘기 신경 써갖고서 주저앉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평가할 거예요. 우린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 떨쳐버리세요. 나태함도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되겠지만 룻과 나오미, 얼마 전 케냐 선교사님이 말씀 전했지만요 어렵다고, 나오미 식구들이 어렵다고 있어야 할 곳을 떠났다가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그렇게 나오미는 홀로 된 두 며느리에게 친정과 고향으로 돌아가랍니다. 왜요? 내가 책임 못 진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나오미에게 며느리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나오미는 살려 살아보려고, 흉년이 들어 살아보려고 떠났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기기로 옛날 옛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왜 두 며느리는 은혜에 맡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룻기 1장 15절을 보면요, 신앙을 버리란 걸 똑같아요. 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믿음 버리란 뜻이에요. 결혼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남편이 죽었으니까 의지할 곳 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라. 여러분, 나오미의 제안은요, 야, 젊은 니들 아직도 살만하잖아, 기회가 있잖아,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해. 얼핏 보면 멋있어 보이고 쿨한 시어머니 같지만 이것은 너 가서 죽어버려라, 너 영적으로 망해버려라, 이런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자녀들을 내가 막 키우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내가 책임지려 합니다. 근데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주는 가능성이 더 크고 무한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버렸어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담에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왕권에 자라게 됩니다. 요셉의 부모는 졸지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부모의 보호 없이 팔린 노예로 자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성장하고 나중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위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런 맡기면 은혜 안에 자라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30편 5절에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외우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의 길, 앞길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어 기적의 주인공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떠함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를 나타냅니다. 나병 환자 자기가 잘 받아서 잘해서 고침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나병을 고치고 그를 깨끗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에는요, 한 방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이 법도와 율례 정하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만났어요. 물. 근데 물이 있었는데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갖추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던지라 해요. 근데 모세가 순종해서 나무를 꺾어 던지니까 물이, 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로 생명수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불치병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경제가 무너져내서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쓴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한 방은요, 그 모든 걸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역전됩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의 은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병이 정상으로 변화시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쥐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완성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쓴 것들이 단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창피함, 주님 앞에 갈까, 가서 될까, 이걸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를 묵상하다가 야베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야베스 아시죠? 이름 자체가 눈물, 괴로움, 고통, 온통 쓴 것뿐입니다. 근데 야베스는요, 고통 때문에 인생이여 망해버려라,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을 풍요로, 축복으로 바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끌어안고 태어난 그 모진 환경을 오히려 뒤집어서 복된 환경으로 바꾼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빌어먹고 살아갈 야베스가 다른 사람까지 잘 살게 한 존귀한 존재로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통은 다 있어요. 고난과 문제는 누구에게나 100%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통에 갇혀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거를 간증하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입니다. 야베스와 우리의 차이는요, 믿음의 차이, 기도의 차이였어요. 엘리사 똑같아요. 물이 안 내려서 비가 안 왔을 때 엘리야, 우리야 성전에 갔지만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환경, 고통에 갇혀 있다는 것은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됐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간사한 인물입니다.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님 장작권 빼앗고 나올 때도 형 발 뒤꿈치 잡고 나온 정말 간사한 사람. 형님 장작권 빼앗고 도망가요. 이제는 나 혼자 외로운 나그네 길이 되었구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날 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모진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내 힘으로 사는 자.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는 자, 하나님이 도움받는 자, 하나님이 도우는 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자, 야베스요.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야베스는 자기가 갖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신체적 아픔이나 그 불행한 환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태어난 이 모진 환경을 축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지금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짐을 하나님 대신 맡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지도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모진 환경을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십시다. 옛날 성경으로 이렇게 써요. 역대상 4장 10절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옛날은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그 다음에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근심을 거둬가셨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말은요, 물질적 복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내 가문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몰락해가는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저는 동산의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고난에 짓눌려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고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씨앗 있죠? 씨앗 중에 그 배젓이 있어요. 젖. 그 쌀도 보면 쌀알 위에 젖이 배젓죠? 이 배젓은요, 50만 배의 흙덩이를 뚫고 올라온대요. 50만 배요. 자, 50만 배 흙더미나 바위를 밀어내고 용수슴 치는 힘이 이 조그마한 씨앗 배젓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의 고통이, 나를 누르고 있는 침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 믿고 나간다면 50만 배의 무게로 내 인생을 짓눌러도 우린 환경을 밀어내고 뚫어버릴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50만 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린 이겨낼 것입니다. 병원에 너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너는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다. 3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부정한 환자예요. 누구도 피하기만 하고

0: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만지지 않는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외롭다고, 아프다고 나를 멀리하신 분이 아니라 귀찮아하신 분이 아니라 내 어깨에 손 올리고 토닥토닥 나를 일으켜 세워준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어깨에 손 올리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찾아온 나병, 네가 왜 저주받은 나병에 걸렸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 되기를 원한다, 네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근심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앞날 때문에 걱정된 여러분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너 이렇게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즉시로 깨끗해집니다. 우리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믿고 예배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존중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원더풀, 기묘자,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브라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문둥병을 고친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복을 받으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주인공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0: 이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꿈꾸는 교회 김홍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직과 신뢰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일치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통일한국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믿음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은 수지 맞을 때가 있죠. 아,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참 은혜를 받는데 너무나 뜻밖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야, 수지 맞았다. 지난 6월 6일에 우리 극동방송 운영위원 수련회가 1박 2일로 진행이 됐어요. 5일 6일 그때 수련회 폐회배 때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저도 그렇고요, 참 함께한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방송을 듣다가 이 찬양 뭐였지? 그 찬양 너무 좋았는데 찾다가 못 찾는 그 찬양. 야, 한번 들어봐봐. 내가 불러볼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던 바로 그 찬양. 가사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났던 바로 그 찬양. 저도 아침에 여러분께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 신청 찬양도 들려드리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 이런 찬양이 몇 곡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다가 기억이 안 난다. 아이고, 했던 그 찬양.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찬양 한 곡을 그 설교 시간에 소개해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 글쎄 제가 꼭 찾고 싶었던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별로 그렇게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요. 제가 얻었던 감동만큼 여러분이 지금 약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하여튼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오늘 그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찬양을 나누고 오늘 묵상을 오프닝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풀 사이로, 살며시 당신이 보였다.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우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주님이셨다.

바로 주님이 계셨다. 우리의 삶의 설계자이신, 약속을 지키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 우리가 걸음을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풀이 나고 꽃이 피어났던 이유는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월 18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 기적같은 새로운 아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참 치열하고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가득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고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자주 메마르고 가물었을 때가 많았습니까? 조그만 시련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들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풀이 나고 꽃이 피어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게 느껴지잖아요. 절망의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의 꽃이 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 기적의 비밀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인 것 같지만 꽃을 피워주셨던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혹시나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어려운 순간에도, 저는 이 밤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예, 수억 가지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최고의 설계자, 실수하지 않으시는 오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고요. 오늘 복된 목요일입니다. 어저께 수요일, 여러분 옹기장이와의 만남 기억하십니까? 아, 40주년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옹기장의 찬양 잠시 후에 한 곡도 전해드리고요. 아,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문용택 씨의 찬양 함께하면서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평한 시

씨의 앨범에 있었던 조찬미 씨가 이제 부른 거였어요. 내가 아니었어요란 찬양이었습니다. 조금 전 찬양.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은혜롭죠 여러분. 그 가사가 마음에 오시죠? 오늘 그 가사도 오프닝에 적어놨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또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879님도 방송 들으시면서 어제의 은혜도 있고 또 오늘의 은혜도 있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특별한 은혜. 2483님 지금 광양에 계시는데 소나기 비가 내리고 있대요. 기적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는 오늘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응원합니다. 우리 0691님도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함께해 주셨고요. 또 우리 1324님은 제주에서 사연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생명과 화평을 누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3004 오프닝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 광해를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5469 오늘 오프닝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셨대요. 와우. 예,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게 느껴질 수 있게 다가올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상황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요. 우리 1324님은 오늘 찬양 듣는데 막 눈물이 툭 흐르면서 아침 출근길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셨다고요. 응원합니다. 우리 운영인 수련회 때 똑같은 걸 느끼셨다는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오늘 복된 아침인데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0: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아침을 보내고 계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생방송 시간에 이 일찍 극동방송 아침 방송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 찬양으로 근심 걱정이 확 날아가 버렸다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 생각해봤습니다. 3718님 피디님 저는요 심한 불면증으로 어제 늦게 잠들어 또 늦게 일어남으로 인해 아침 방송을 듣기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 주님의 은혜로 이 불면증이 많이 좀 나아지셨대요. 없어지셨대요. 그래서 아, 이 방송을 이렇게 일찍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는데 참 이것도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0691님도 인문학 벌써 미리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잘 보내드리겠고요. 자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아, 오늘 이 영상 또 링크 다시 듣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축복해요. 아, 그리고요. 오늘 이 방송에 있는 오프닝에도 이 영상 링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또 공유하시면 좋겠고 10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첨할게요.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허송세월 중 6.25 때의 아이들 이야기를 주님께 드리며 이 평화를 지키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가족은 인공치하에 서울에 숨어 있다가 1951년 일사후퇴 때 피난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피난길에서 수많은 아이가 열차 지붕에서 떨어져 죽거나 부모와 헤어져서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었다. 아이들은 군가를 부르면서 자랐다.

0: 여자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고무줄 놀이를 할 때는 전우야 잘 자라 라는 노래를 불렀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저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여 잘 자라. 거리에서 구두 닦는 소년들이 미군의 두 다리에 한 명씩 붙어 앉아서 군화를 닦았다. 군화답게 아이들은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보였다. 미군이 구두를 닦을 때 달링 누나는 옆에서 기다렸다. 달링 누나는 군화 닦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었다. 거지와 전쟁 고아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끼니 때마다 깡통을 찬 거지 아이들이 마을을 돌면서 밥을 구걸했다. 밥 좀 주어, 밥 좀 주어 라고 외쳤다. 옆집 대문 앞에서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밥을 길게 빼서 외쳤다. 외치는 소리는 구슬펐고 울음에 가까웠다. 전쟁은 어른들이 일으키지만 가장 깊이 상처를 입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고무줄 놀이를 하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군가를 불러야 했던 아이들, 군화 옆에 매달려 사탕 하나를 받아야 했던 아이들, 장난감 대신 깡통을 두드리며 밥을 구슬프게 외쳐야 했던 아이들, 피난 열차 지붕 위에서 떨어진 아이,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그 시절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모질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깊이 들으셨습니다. 폐허의 골목마다 숨을 불어넣으시고 열차 지붕에서 떨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키시고 빈 깡통에 다시 은혜의 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남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고 그 눈물이 마른 자리 위에 오늘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밥상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전쟁 고아의 눈물과 피난민의 한숨과 어머니들의 기도로 데워진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 시절 아이들의 울음을 딛고 오늘 우리는 총소리 없는 아침을 맞습니다. 평화는 선물이 아니라 눈물로 산 유산입니다. 잊으면 흔들리고 기억하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절 아이들의 울음을 새기며 다시는 그 울음이 흐르지 않게 이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입니다.
1: 이 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의 은혜로운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칼럼은 음성 칼럼이 아니라 또 영상 칼럼이 있잖아요. 영상 링크를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조금 전 목사님의 칼럼처럼 예, 오늘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허송세월 중에 6.25 때 아이들 이야기.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자녀들의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깊이 들어주셨다. 폐허의 골목마다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열차 지붕에서 떨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빈 깡통에 다시 은혜의 밥을 담아주셨다. 오늘 그렇게 힘겹게 살아남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낳고 여러분 믿음이 전수가 되고 평화가 전수가 되는 그런 복된 또 목요일 아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를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저는 10분 추첨해서요 책 선물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링크 꼭 한번 다시 보셔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11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을 추첨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링크가 갔을 겁니다.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꼭 신청하고 싶어요. 책 선물도 받고 싶습니다. 3950-2832-1050-5494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아버지를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죠? 812로 책 선물 잘 전해드릴게요. 6770님. 일찍 출근해서 중1 사춘기 쌍둥이 남매와 함께 오늘 이 책을 꼭 나누고 읽고 싶다. 0923님께도 2045님 우리 새가족이십니다.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전할게요. 오늘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하시고요. 오프닝 말씀 인문학을 하나님께 링크들 공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광식 장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지도자를 기억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일제의 신사참배에 당당히 맞서

0: 5년간 옥고를 치른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일본 검사의 전향 권고 앞에서도 당신은 전향 댕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 신꼬가 문제다라며 민족의 기계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용기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마저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은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고 나라 사랑임을 삶으로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

92.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최근에 가족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무공해 쌈밥집이었는데요. 가게 메뉴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더라고요.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가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 이거 읽는 순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그래요, 진짜 맛집은 그렇습니다. 잠깐 유행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한 번 듣고 잊혀지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감동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지 않는 말들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어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오늘 읽어도 은혜가 되고 수십 번 읽은 말씀인데도 어느 날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이유는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도 그래요. 어제 받았으니까 오늘은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는 책 위러브의 찬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 맛집 이야기를 했어요.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가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다. 와, 이거 진짜 왠지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맛집의 자존심. 그래요. 생각해보면요. 맛집은 뜨내기 손님들이 아니라 단골이 만듭니다. 그냥 한번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서 또 오고 생각나서 또 오고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면서 오는 손님들 덕분에 가게가 잘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은 특별한 말씀 한번 듣고 확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꾸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나눴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기들은 매일 젖을 찾습니다. 어제 먹었으니까,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좀 덜 먹지 뭐, 이러지 않아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아, 어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당분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고 내일도 말씀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올 때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말씀을 찾는 우리의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말씀을 계속 찾는 건요, 와, 대단한 일이 아니라 건강한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잘 먹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요즘에 말씀 읽는 것이 좀 뜸해지셨나요?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줄어들으셨나요? 오늘 단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다시 말씀의 단골 손님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에 관한 찬양이었죠. 말씀 앞에서 With God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요. 이 말씀에 정말 내 모든 것을 거는 자, 이런 자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421번님은요, 요즘에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고 계시대요. 신기하게 말씀을 읽은 날과 그냥 나온 날은 마음가짐부터 다르더라고요. 영혼의 아침밥 같은 말씀에 감사하다고. 와, 이거 멋진 비유인데요? 매일 아침 먹는 말씀이 아침밥이다. 그래, 우리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밥을 잘 챙겨 먹는 것처럼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5176번님은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억지로 성경 읽으라고 하시는 게 싫었는데요. 나이 들고 보니까 가장 큰 유산이 말씀 읽는 습관이었다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신대요. 와, 이거 좀 부럽네요. 네, 부모님이 말씀 읽는 습관을 들여주셨어요. 이거 정말 큰 유산인데 이런 습관이 들여졌다는 게 멋집니다. 네, 여러분도 성경책에 얽힌 어떤 추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손때 묻은 성경이 정말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3904번님이 성경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성경책이 그 정도로 읽으신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나신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어머니의 믿음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성경 예전에 이거 성경 겉표지가 막 뜯어지잖아요. 다. 요즘엔 리폼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오래된 성경, 그 안에 밑줄이며 메모며 이런 것들이 있는 성경이 참 정이 가고 또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고스란히 있으니까 또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사랑했던 그 성경책도, 이것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면 참 좋겠네요. 8389번님이 고린도전서 큐티 중에 더 은혜를 받고 계시대요. 내가 교회에 대해 임하는 자세를 한번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쓰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화이팅 주셨습니다. 아, 이 큐티하면서 받은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할렐루야. 네, 0084번님은 사무엘상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을 보면서 또 오늘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나눴네요. 성령님의 인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주셨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잘 거하고 계십니다. 멋집니다. 네, 이 마음 변치 않고 매일매일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조찬미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오늘도 여러분 밥은 꼭 챙겨 드실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또 우리 마음을 깨우는 찬양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셀나무를 심으며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전쟁 때 그 종군 기자로 활약한 하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인데 그 퓰리처 상을 받은 사람이죠. 하긴스가 하루는 그 중공군과 대전으로 그 몹시 지친 해군 미국 그 해병 중대를 찾아가서 한 병사와 그 대담을 했습니다. 하긴스가 그 미국 병사 앞에서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자 그 병사는 내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일의 희망만큼 그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일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면 또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일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점점 번영하고 있을 때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번성했기 때문이에요. 자, 아멜렉 입장에서 보면,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들과 경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100세의 아들 낳았다고 하지.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식성들이 굉장히 번성하지. 저 위협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상당한 이제 세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보하니 뭔가 특별하게 잘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노력만

눈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 감각적으로 알아챈 거죠.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온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아비멜렉과 비골의 눈에 비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다른 사람이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인생 풀리네. 저 사람 예수 믿고 좋아졌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채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당신 참 교회 다닌 거 보니까 또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네요. 좋아졌네요. 신세가 흔해졌네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좀 신수가 흔해져야 돼.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23절에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친절을 베풀었던 모양이에요. 이 지역은 또 아비멜렉이 영향력을 미치는 실은 그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 이 말하러 온 겁니다. 이 말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뭐 이 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웃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 같소. 이 이야기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하려면 잘하셔야 돼요. 예, 저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욕심이 없는데 사업합니다. 그러면 사업하지 마라 그래요. 욕심이 없어서 망하면 주변 사람들 피해가 심해요. 하려면 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탁월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와, 예수 믿는 당신 보니까 참 뭔가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맥락과 예수님의 맥락은 좀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면 예수님 시대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요구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덕을 세움으로써 많은 사람 유익이 끝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크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일이 잘 되어서 번성할 때나 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덕을 세울 때나 그 모든 것들이 뭘 위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 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또 물질적 복을 주시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또 그걸 꿈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 것 같아요. 강성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함께 있음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아브라함이 강성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갖고 강하게 될지라도 지금 우리 사이좋게 지냈잖아. 계속 사이좋게 지내자.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여기서 안 끝납니다. 맹세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뭡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됐으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앞으로 잘 지내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모호한 상태에서는 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잘 살기로 했는데 또 다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과거에 갈등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잘 살려면요, 우리의 잘못된 과거도 잘 청산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라도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브엘세바 유적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순전 돌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건 이렇게 이제 멀리 돼 있습니다. 저런 곳에 일반 땅이 보통 없어요. 다 돌로 덮여 있는 땅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우물을 찾고 파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물 그러면 이 개념이 잘 안 와요. 아무 데나 땅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 그러나 거기는 아무 데나 땅을 파서 우물이 나온 곳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물이 없어요. 우물 하나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은 공동체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번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런 곳에서는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샘이 용량이 있어요. 그만큼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이게 넘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이 지리적 환경 자체가, 야, 우리 여러 부족들끼리 사이좋게 우물 나눠 먹고 살자, 이것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는 과학적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우물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물이 마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물을 마르기 전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런 지리적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애써 파는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찾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우리가 물 좀 씁시다 찾아간 게 아니고 힘으로 밀어내버린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기회가 오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아쉬워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망할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지혜롭잖아요. 이렇게 처신하면 얼마나 세상살이를 잘 살겠어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다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판 해보자. 그래, 뭐 다 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덕도 안 되고요. 여러분도 무슨 해결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당장 막 기분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호흡을 가다듬고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서로 조약을 맺을 때는 당사자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얼마나 잘못했느냐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예요. 나중을 문제없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하고 넘어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이제 책망한 것도 이런 거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앞으로 호의를 베풀겠다. 잘 지내자. 그런데 다시는 이 우물 뺏는 짓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서로 평화롭게 지내려면요, 해서 안 될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이걸 지키셔야 돼요. 나는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 절대로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가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되면 절대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 네가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노사 문제도 뭐예요? 다 자기한테 맞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의 문제도 뭡니까? 다 자기한테 맞춰라는 거예요. 남북의 문제도 뭡니까? 다 자기들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고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지내려면 나한테 맞추려라 이런 말 하기 전에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한 발 양보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그럴 때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는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과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되죠. 애매모호한 상태로 네가 사랑해라, 예수의 사랑이 어디 있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기를 내서 자존심이 상해도 미안하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덕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얼굴 다 깔아 뭉기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들을 때 아비멜렉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내게 알리지 않아서 내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떤 이야기 오갔을까요? 자, 다른 일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야 다음 계약에 맺어지고 조약에 맺어지니까요. 해결을 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둘째의 계약을 맺을 때 약자가 양과 소를 준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본인이 힘이 없어라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이 약자 위치에서 이제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참 대단한 의미가 뭐냐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본인이 약자 위치에서 계약을 맺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대단한 영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데리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왜 그러냐? 이럴 필요 없다. 이미 양과 염소로 계약을 맺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일곱 마리를 더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네, 우물을 팔았단 말이 아니라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을 위해서 값을 이중으로 지불한 거예요. 어찌 보면 손해보는 행동을 한 것이잖아요. 내가 발견하고 팠으면 우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을 소유하는데 또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소유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계약을 좀 더 명확하게 확증짓기 위해서 그래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우물을 넘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의도는요, 우물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은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우리 각주에 보면 맹세의 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 그리고 쉬바라고도 하고 세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요, 맹세, 서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엘세바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우물 이름이 부엘세바야. 암새끼, 암양새끼 일곱 마리를 주고 산 부엘세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 우물 이름만 들어도 아, 내가 아브라함과 맹세했지. 거기다가 암양새끼 일곱 마리 더 받았지. 기억하면서 이 우물이 누구인 것으로 확증될까요? 이건 아브라함의 것이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점에서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 세상 것도 다 하고 은혜도 다 받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에 위해서는 세상적인 작은 일들을 조금씩 손해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깍쟁이처럼 살지 말고 조금 더 여유롭게 좀 관용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뭐든지 내가 더 가지려고 해서 불행한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요, 잘 나눠주는 데 있어요. 잘 나눠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 뿌듯하게 만드는지. 이렇게 계약을 확실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에스텔 나무를 심습니다. 아브라함이 에스텔 나무를 심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뭇가지 심어놓고. 두 번째는 이 나무가 크게 자라면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에 물을 구하러 왔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늘이 있으면 쉴 수가 있죠. 셋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에셀 나무는 높이가 10m까지 크는 나무인데요. 여기서 나무를 심는 행위들은 학자들에 따르면 그 제단을 쌓는 것과 유사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왜 심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함이에요. 에셀 나무를 심어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이 무슨 다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뭐 이런 뜻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나 가서 아무데나 그냥 심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걸어가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해서 부른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뭐 히브리어 몇 번 쓰는데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 올람. 네. 그래서 방언이 안 되시면 엘 올람 하시면 방언이 될 겁니다. 이 뜻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거 직역하면 장차 오실 하나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었죠.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요. 원어를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다니까. 나는 장차 될 나다라고 우리 각주에는 또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자기 자신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래로 갈수록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은 희미하지만 너의 미래를 내가 약속한 대로 열어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라는 고백도 그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1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장차될 나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 지나면서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인도함 받을 때 우리의 민대가 가장 아름답게 알차게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0: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죠. 하지만 금방 이루어 간 게 아니에요. 시간이 길게 지나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몇 번이고 타협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타협을 거절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미래를 열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을 우뚝 세우신 겁니다. 성경은 크게 그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은 이 미래를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셀 나무를 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점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날마다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쓰신 것은 뭡니까? 예배자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사용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인격적으로 위대해서 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예배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완벽했다? 성숙했다? 그 이전의 문제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자였다. 거룩하게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확신을 가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꿈꾸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목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로 서지 않는 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말이죠. 마치 하갈이 하나님 준비한 우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은 요즘 말로 환원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예배자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삼겠다라는 또 하나의 담겨진 숨겨진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 약속들이 구약을 보면 점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로 가면 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모든 열방을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약속으로 이 약속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느냐?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이게 조금 더 승화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전에 아브라함에는 불어 아브라함 자기 족속들만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기독교 영향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승되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왔다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삶, 그것 때문에 그것들을 즐기는 삶, 그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